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입니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1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대교는 지금 3차로를 막고 지금 안전진단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여파로 포승 분기점 부근부터 3km 구간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성수 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장안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장안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부터 압구정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참치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파트 안내방송. 이 안내방송을 입주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맞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강아지가 남긴 배변은 봉투에 담아 깨끗하게 처리해주세요. 복도 창문이 닫혀있다면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직접 쓴 대본을 읽으며 이웃들에게 당부를 전하는 건데요. 방송 마지막에는 서로 배려해서 우리 아파트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파트로 만들어보아요. 이런 인사도 전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안내방송도 아이의 목소리로 들으니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네요. 작은 참여 하나가 주변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은 것 같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에는 평소보다 조금 느긋하게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한 번쯤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기분 좋은 순간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한 함춘의 폭송. 8월 14일 금요일 첫 곡,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아이들의 안내 방송을 들어봤는데요. 아, 너무 귀엽네요. 특히 마지막 인사말이 귀에 쑥 들어오네요. 저는 일일 아나운서 함춘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아이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어렸다면 이렇게 했겠네요.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안내방송을 해내더라고요. 아, 이런 안내방송이면은 매일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소리로 어떻게 떨리면서 할까? 귀엽잖아요. 정감 있고. 오늘은 말복이자 여름의 마지막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귀를 쫑긋하게 만들 재미있는 일들이 폭성 가족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단한 곡들로 2시간 함께할 겁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트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 가면 재밌는 거 많다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 필요해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와요. 이쪽에 오셔서 선곡표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 이때 무슨 노래? 이 노래가 나의 마음을 흔들었구나. 노래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가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답이 없네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도로 위에 돌발 상황 많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4,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차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노우지 분기점에서 계양 나들목 사이 4km 정도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는 성남 방면으로 탄천 1교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청담대교 다리 건널 때부터 서행합니다.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 3차로에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잠실철교부터 성수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면으로 하월곡 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0: 뭐 우리 암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암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암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이.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라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암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암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4: 함춘호의 폭송.

휴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방송 유난히 따뜻하네요. 행복했고 어떠셨어요? 아, 오늘 함춘의 복성 가족분들과 함께 2시간 함께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만 검색하셔도 계정 나옵니다. 전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고장차 소식 연이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도 계양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계양에서 송내 사이 7km 구간도 정체고요. 조금 더 와서 청계터널 부근 2차로에도 역시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 4차로와 갓길에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 옆하로 송파에서 성남 나들목 사이 5km 구간도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는 성남 방면으로 탄천 부근 1차로 고장차 세워져 있고요. 또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지금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가 논의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8.13

0: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 노름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 135만 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에 2만 7천 호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 평대고 어린이 정원은 9만 평 정도 된다며 100만 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후속 대책 발표를 앞두고 용산 어린이 정원이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 수입물가 지수가 160.09로 6월보다 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물가 지수 하락세는 2개월째로 7월 지수 하락폭은 전달보다는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리며 석탄 석유 제품,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 물가 등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런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 증강을 위해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4도, 습도는 50%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유난히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엉엉 울기도 하고 친구 얘기 듣다가도 오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건 기록 읽다가 울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이 여리고 눈물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걸 또 아 그 노안 때문에 그래 뭐 안구 건조증이 왔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하면 에이 그렇게 하면 재미없죠. 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는 생리적인 현상이야. 이건 진짜 T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공감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면 어떨까요? 남 얘기 아니고 이게 내 얘기다. 또 언젠가는 나도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일에 공감하는 것,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어쩌면 이런 게 능력이고 행복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입니다.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점매추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최영진 씨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곁들일 문화 한 스푼 MZ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김혜니 MZ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쏟아지는 뉴스의 맥락과 논리를 파헤치는 코너 동상이변. 동상이변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와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출연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에 저를 대신해서 고생해 주신 최영진 아나운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1: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1: 예, 예. 선선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운 곳에 내려오니까 힘듭니다.
2: 아, 그래도 갔다 오시니까 더 좋아 보이세요.
1: 네. 아, 그래요? 예. 네.
2: 제가 고생했습니다.
1: 산 꼭대기에서 고산증 걸려서 고생 좀 했습니다.
2: 아,
1: 자, 오늘 네. 81년 광복 절을 하루 앞두고
2: 그렇습니다.
1: 있는데 배우 하영 씨 논란이 뭐 가시질 않군요.
2: 일단 뭐 일파만파 확산을 하고 있는데 배우 하영 씨 같은 경우는 자필로 사과문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1: 아, 예, 예.
2: 지금 어떤 게 또 있냐면 경기도 안양시가 안상호를 독립운동가로 조명했던 글을 예전에 이제 공식 블로그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1: 오.
2: 그 게시물을 또 비공개 전환하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친일파 이렇게 파자를 붙이는 거는 글쎄요. 그건 뭐 역사학자들이 붙인 것 같고 어떤 친일 행적 비슷하게는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2: 네, 많이
1: 아니 근데 어떻게 예. 독립운동가로 조명이 돼 있었단 말이죠.
2: 2020년에 예. 그 광복 75주년이었는데요. 그 시민 기자단이 안상호를 그 독립운동가로 이제 조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호를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확산하자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이 관계자는 시관계자는 게시 당시에는 친일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좀 이어져서 비공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아무튼 배우 하영 씨 증조부에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2: 예.
1: 근데 이제 뭐 당시에 일제의 강압 속에서 뭐 그럭저럭 편들고 눈치 보고 하는 행동들이야 뭐 많았겠지만
2: 네.
1: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어떤 자랑처럼 내보였다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고.
2: 그렇죠.
1: 예. 사과 과정도 좀 빠르고 신속하고 진정성이 확 담기고 했으면 좀 빨리 수습이 될 수 있을 겠는데.
2: 소속사에서는 이제 근거 없는 예. 뭐 소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확산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온라인상에 아직도 비하글이 꽤 보이더라고요.
2: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서울 우유 있지 않습니까?
1: 예. 네,
2: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서 한정판 우유팩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부 누리꾼이 뭐 빨땡땡이란 단어를 쓰면서 네. 서울 우유 이거 불매 운동하자 이래서 한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1: 아 그러니까 운동자 붙으면 다 싫어하나 봐요 이제는 민주화 운동도 싫어하더니 독립 운동도 싫어하나.
2: 아 근데 이건 좀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문화 속에서
2: 예.
1: 극단적인 어떤 감정과 이념 대립. 들이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2: 그런 것도 예. 있고 사실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1: 게임 놀이 뭐 이런 거에 그냥 한 묶어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2: 예.
1: 자칫한 안타깝네요.
2: 예.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 일부 SNS에서도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욕설. 비하 표현,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담긴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1: 아하.
2: 제가 뭐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게시물 보면 김구, 뭐 안중근, 유관순 선생님 등 독립운동가를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1: 예.
2: 유관순 열사를 이완용과 연관지어서 조롱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어서
1: 예.
2: 볼 때마다 참 너무 비참합니다.
1: 그러니까 제국주의.
2: 예.
1: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였죠, 뭐.
2: 그렇죠. 예. 예.
1: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인다. 이거는 예.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2: 제가 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서로 조롱하면서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1: 예. 아무튼 우리가 어느 길을 거쳐 여기에 왔는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2: 예.
1: 자기 인생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1: 진짜입니다.
2: 예. 예.
1: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2: 아, 이게 또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가져왔거든요.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포럼 강행입니다. 아, 이거 좀 심각해요, 이거는.
1: 뭐 잠깐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국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
2: 걱정 많이 했어요.
1: 머릿속이 조금 복잡했었는데 예. 국민의힘도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이제 새역사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와 어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일단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1: 예.
2: 새역사 국민운동 대표로 있는 이영훈 전 교수는
1: 예.
2: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1: 그렇죠.
2: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해왔냐면 광주가 이 나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인물이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선을 좀 걷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강행했다는
1: 예.
2: 겁니다.
1: 예. 예. 근데 뭐 토론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별로 듣고 싶지는 않지만
2: 토론회라고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1: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
2: 일단 이준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하느냐 예. 그리고 5.18 유공자들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업적을 남겼냐 예. 5.18이 특정 지역의 진영에 예. 그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용훈 대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자 이렇게 예. 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1: 특파원 출신치고는 참 시야가 좁은데 예. 5.18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화돼 있습니다.
2: 예.
1: 다만 전국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이진숙 같은 이런 네네. 분들이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2: 그렇죠.
1: 예,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있지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전파가 이미 끝났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1: 결국 토론회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됐겠네요. 이거.
2: 그렇죠. 뭐 난장판이었는데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객석에서는 당연하겠죠. 거센 항의가 좀 이어졌는데 일부 참석자는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냐. 살인자 전두환이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물병 던지고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소동이 좀 빚어졌습니다.
1: 아무튼 이진석 의원한테 소속 의원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예. 자제하십시오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뭐라고 합니까?
2: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까도 살짝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번 토론회라는 지금 완전히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일단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 개최 전부터 당내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서 이진숙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권고했는데 이진숙 의원이 학술적인 영역의 토론회라면서 강행한 것으로 또 전해졌고요. 어허. 그리고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
1: 아니다.
2: 라면서 철저하게 좀 선을 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 학술 단체가 네. 주관을 하고 예. 국회의원이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변명인 것 같은데.
2: 예.
1: 그러나 결국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국회를 갖다가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한테 열어준 거 아니에요. 와서
2: 그렇습니다.
1: 하시라고.
2: 그 전례를 저희가 얼마 전에 봤죠. 그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을 또 데려오지
1: 백골단.
2: 않았습니까?
1: 예, 예, 예.
2: 이진숙 의원이 또 이번에 역사 폄훼하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인 겁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제 규탄대회 열고 포럼 직전에
1: 예.
2: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고요. 이후에 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진숙 의원 이 국회의원 자격 없다.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1: 야, 그러면 결국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전광훈 소년보 그런 사람들도 또 모셔올 거고
2: 예.
1: 뭐 일베도 모셔올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2: 그렇죠.
1: 국회에 걱정되네요.
2: 예.
1: 예. 자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2: 자 캄보디아 단속하니까 중동 아프리카로 번졌다라는 내용입니다.
1: 캄보디아면은 스캠 조직 단속했던
2: 그렇죠.
1: 거?
2: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느덧 좀 1년이 지났어요. 많이 좀 기억을 하실 건데 그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막 난리였잖아요.
1: 그렇죠. 예.
2: 자, 현지에서는 당시에 이제 대대적인 스캠 조직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를 해서
1: 예.
2: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는데 그 결과 이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피해는 현저히 줄었어요.
1: 줄었어요.
2: 예, 외교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504건에 달했던 감금 피해 신고가 올해 6월 기준으로 14건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이걸 피해서 옆으로 다른 나라들로 튀었다는 얘기네요.
2: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풍선 효과인데 네.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인 14명이 검거가 됐거든요. 네. 알마티에 이제 콜센터를 차려놓고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거예요. 이른바 네. 스캠 조직 일당인데 스캠 조직은 주로 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전화 등 비대면으로 상대를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이제 사기 범죄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과 문자 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1: 예.
2: 확인된 피해자만 16명, 피해 금액은 6억 원에 이릅니다. 아, 이들을 14명 검거를 한 거죠.
1: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단속을 세게 하니까 뭔가 예. 효과가 있었다는데 여기도 해야겠네. 그럼 어느 나라들로 주로 거점을 옮기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이게 동남아 국가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1: 예.
2: 예.
1: 그런데 이거 뭐 외국으로 옮겨 다니면서 인터넷 또는 네. 뭐 컴을 다뤄야 되니까 젊은 세대들이 벌이는 일이에요?
2: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젊은 아니에요? 세대들이 줄 알았는데 고령층이요. 범죄 조직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1: 제란.
2: 자신도 모르게 예를 들면 그 안 좋은 약품을 운반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예.
2: 실제로 지난해 12월 80대 한국인이 유엔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 속아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그 약을 운반하다가 현지에 또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1: 예.
2: 80대입니다. 80대. 그리고 지난해 7월에도 70대 한국인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속아서 역시 그 약을 운반하던 중에 대사관에 자진신고하는 일도 발생해서 비단 이 초국가 범죄 사건이 젊은 층에게만 발생하고 있지 않고
1: 예.
2: 고령층도 있다.
1: 예. 예. 정부가 아무튼 엄격하게 빨리 신속하게 뭔가 종합적인 예. 대책을 꾸려나가야겠군요.
2: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 12월 초국가 범죄 특별 TF를 구성해서 이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1: 예.
2: 외교부 역시 초국가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재 대응 이어가고 있고요. 캄보디아 사태로 굉장히 좀 우리 안타까웠는데 다른 나라로 확산하는 이 초국가 범죄
1: 예.
2: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1: 여기서 부당이득하 얻은 걸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얼마나 또 엉뚱하고 참 추잡한 예. 일들을 벌이고 있겠어요.
2: 그렇습니다.
1: 단속해야겠습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영크 트렌드 사전. 야, 오늘 예, MG평론가 김혜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저는 뭐 기자이자 뭐 앵커를 맡게 되면 앵커 하는 건데 예니 네. 씨도 똑같잖아요. 앵커 하면서 평론가로서도 활동하고 이제 어떤 명칭을 쓸까 그때그때 막 그냥 섞어 쓰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타이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긴
0: 있어요?
1: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예니 씨 타이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 제가 창피한데 이런 얘기하면 제일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 네. 뭐 나는 솔로 또 기타 등등 비슷한 프로그램들 많이 봅니다. 보니까 못쏠 특집을 하는데 야 요새 연애들을 저렇게 안 하고 사나? 나이가 서른 중반에 40을 넘겼는데도 못쏠이라고 하니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연애 안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까?
1: 요즘은 연애 프로그램에는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큰데 연애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연애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네. 연애는 안 하고 근데 실제 조사 결과가 있어요? 뭔가 좀 구체적인?
1: 네,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다섯 개 나라 청년들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애관을 오. 비교한 조사가 나왔는데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미혼 청년 가운데 한국은 55.4%가 연애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0: 절반이 1위를 넘는데?
1: 차지했습니다.
0: 1위예요?
1: 네.
0: 뭐 스페인은 어차피 뭐 뺀다고 치고 한국이 55.4% 연애에 관심 없다. 그럼 여기에 남자 여자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특히 여성 청년의 응답이 더 눈에 띄었는데 한국 여성은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연애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애 무관심이라는 응답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조금 달랐는데 여성은 연애를 경험을 한 뒤에 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남성은 좀 아예 연애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0: 통상 로맨틱한 연애에 여성들이 더 끌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해봤는데 아유 안 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상당히 연애하다가 좀 뒤신 게 있는가? 이거 참 왠지 남성으로서 좀 씁쓸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면 여성은 연애를 경험한 뒤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고 남자는 연애를 그러면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1: 일단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예.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연애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실업 비중이 38.5%였는데 연애 경험이 있는 청년은 12.9%였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가 25.6%포인트나 된다고 합니다. 또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했는데.
0: 그렇죠. 연애하려면 뭐 준비하고 써야 될 것들이 있긴 있는데 야 이것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통계네. 네,
1: 소득에 따라서도 연애에 상당한 좀 관심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주거나 뭐 생활비만 하더라도 예, 빠듯하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힘든데 그 상황에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연애 감정을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 밤 늦게나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아니면 새벽에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 보면 그냥 한쪽에서 빵으로 이렇게 끼니를 얼른 때우고 이러는 청년들을 많이 보거든요.
1: 네. 네.
0: 결국 그런 분들한테 연애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렇죠. 지금의 여유로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듣게 드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연애를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1: 그렇지는 않은데요.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막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0: 예.
1: 물론 연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행복도가 좀 높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남성의 경우에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0: 예.
1: 추가로 예, 프랑스 청년들 가운데서도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은 없지만 현대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0: 글쎄요. 아라한 7477님. 저는 첫사랑과 결혼에 바로 골인해서 연애 경험이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연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자기 취향대로 또는 자기의 목표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도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뭐 그죠?
1: 그렇죠. 예.
0: 알겠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 아니다. 이거군요.
1: 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네.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0: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해지는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요즘 혼술바가 있다는 거군요. 네. 얘긴 들었어요.
1: 네. 이름만 들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네. 공간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혼자 방문한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에만 90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뭐 홍대나 성수, 마포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0: 처음 보는 사람하고 좀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얘기를 나누는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1: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0: 장점이라고?
1: 네. 서로 이름이나 직업을 말하지 않고 네. 좀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서도 좀 그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오히려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고 술이 이제 다 마시면 서로 그냥 아쉬움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게 오히려 유행인 것 같아요.
0: 전화 예니 씨는 안 되겠다. 얼굴이

0: 이렇게 좀 알려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슬그머니도 안 되겠네 이거 참. 근데 사람과 엮이는 거는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완전히 혼자 있는 거는 그것도 역시 싫다 이거군요.
1: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느슨한 연대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0: 아, 느슨한 연대.
1: 네, 복잡한 관계를 맺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도 좀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로운 마음은 있는데 관계에 드는 감정 소모는 좀 줄이고 싶어요.
0: 아, 감정 소모고 예. 무슨 말인지 짐작은 가네요. 뭐 신경 쓸 게 워낙 많고 부담이 늘 큰 채로 매일매일을 지내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요즘 가장 많이 찾는 자기의 이웃, 자기의 연인, 자기의 친구가 엄마라면서요.
1: 맞아요. 저도 그런데요. 요즘 엄미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0: 엄미새?
1: 네. 혹시 남미새, 여미새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0: 미세하면은 미운 오리 새끼 뭐 이런 건 떠오르는데.
1: 미운 오리는 아니고 예. 방송에서 쓰기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미새는 엄마에게 미친 자식 새끼라는 표현이거든요.
0: 아, 엄마에게 미친 네. 자녀들을 그렇게.
1: 원래는 이제 남자에게 미친 땡땡.
0: 뭐
1: 여자에게 미친 땡땡이었는데 그게 엄마에게 미친.
0: 그래서 남미새 여미새가 됐다가 네. 엄미새로 갔다.
1: 네. 아, 예.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재밌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통화 목록이 전부 엄마밖에 없어요.
0: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쭉 했더니 최근 기록 다 엄마야?
1: 네.
0: 아, 근데 예전에도 뭐 마마걸, 마마보이가 있다고들 놀리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다른 건가요?
1: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저부터도 그런데 엄마랑 여행을 가고 같이 쇼핑을 가고 뭐 친구와 다퉈서 속상할 때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그리고 막 SNS에 그 모습을 또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요즘 청년들이 관계를 좀 맺는 거를 엄마하고만 좀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여지는 거죠.
0: 예, 마마걸 마마보이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의존하고 결정 같은 것도 자꾸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독립된 삶이 있지만 엄마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고 예, 엄마하고 이것저것 나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그리운데 그 대표적인 충족의 대상이 일단 어머니가 해주시고 계시군요.
1: 예. 그렇습니다. 또 요즘 청년 세대들의 부모 세대는 예전이랑은 또 달라졌잖아요. 기자님도 워낙 트렌드하시니까 예. 자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우실 것 같은데 뭐 여행도 자주 가고 그렇게 예. 하시죠?
0: 그렇습니다. 뭐 늘 같이 지내죠. 같이 지내죠. 뭐. 아이들이 연락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밥 먹자고 불러내고 다 그렇게는 합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존재가.
0: 정서적인 지원까지 부모가.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혼술바에서 연애는 하지 않지만 혼술바에서 사람을 사귀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엄마도 편해서가 아니라 아예 엄마가 친구보다 편해서 엄마랑 보내고.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관들 함께하면 물론 딸이 아들이 늘 나와 함께 해주면 좋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독립된 자기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이게 쑥쑥쑥 커나가는 모습 보고 싶거든요.
1: 그렇죠. 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겠지만 물론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뭐 대신해주지 않으셔야겠죠.
0: 예.
1: 그래서 안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 설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됐어요? 엄마가요. 되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막 진출한 친구들 가끔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아, 엄마가 택한 전공이라는 얘기를 가끔 듣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경험도 한계치가 있는 건데 엄마가 고른 전공, 엄마가 고른 진로 또는 뭐 부모님이 고른 진로 마찬가지겠죠. 그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강화해 나가면서 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아빠와 친하게 지내는 것 그런 거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영국 그 트렌드 사전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MG평론가 김인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같은 이슈를 두고도 시각의 차, 의견의 차를 보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정치권에는 많죠. 동상이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의 대변인 오셨고 더불어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인 박성민 전 최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두 분은 아는 사이세요?
1: 그럼요.
2: 친하죠.
0: 친해요?
1: 네, 그리고 뭐 고정으로도 지금도 다른 방송에서 같이 하고 있고.
0: 만나고.
1: 예. 예전에 뭐 예능도 같이 찍은 적이 있고.
0: 그럼 여의도에서도 가끔 만나서 밥 먹고 그렇습니까?
1: 저희는 보통 방송국이 그 광화문에 있는 데서 같이 해가지고 상암도 있구나.
3: 네. 온갖 곳에서 만납니다.
0: 온갖 곳에서. 네.
1: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요. 친하게
3: 종횡무진합니다. 네.
0: 오늘 장유민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결석입니다. 자, 오늘 또 박성민 최고가 자리를 차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3: 선배님 죄송합니다.
1: 이제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0: 아니, 둘 다 아는 후배여갖고 누구 편들기도 참 뭐하네.
3: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0: 예. 네. 자, 우선 다급한 민주당부터. 뭐 부동산 때문에 어제 뭐 의원총회도 열고 뭐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오. 이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3: 뭐 원점 검토를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아무래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네. 공급안이 나왔지만 근데 세제 개편안에서 특히 이제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과세에 대해서 지금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기류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원점 재검토라기보다는 기준들을 좀 완화해가는 그 조정의 개념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에서도 지금 부동산 특위를 또 확대 개편을 했어요. TF를. 그만큼 당에서도 이 사안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랑 좀 대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외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조금 완화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아무튼 비거주에 너무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일가구에 한 주택이면은 좀 넓게 봐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3: 사유 가지고도 논쟁이 많죠,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뭐 직접 막 글을 남기시면서 그럼 뭐 만약에 손자, 손녀 봐주러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그렇죠. 이런 경우에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되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래도 나는 문제가 되는 거냐. 예. 이런 논쟁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0: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맞벌이 하다 보면 여기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참 뭐 많은 집과 관련해서는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거는 집이라는 게 그만큼 구하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또 문제가 터지면은 액수가 크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보시기엔 이 지금 민주당이 처한 이 혼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모든 당대표 후보가 다 친명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일부 남겨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뭐 당론으로 처리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이라든지 세제 개편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정부에서 레버리지 ETF 처음에 진행할 때 민주당 측에서 이게 막 그 국민들로부터 역풍이 오니까 민주당과는 협의한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제 개편도 사실상 뭐 당정청 모르겠어요. 또 이제 정청래 대표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정 뭐 당청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정청이 원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 공약과는 약간 사뭇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도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이제 순방 가셨다 오신 날 그날 저녁 6시에 정부에서 이제 뭐 보유세 인상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당정청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여기

0: 이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일단은 보면은 이게 세제와 공급과 금융 지원, 이게 이제 묶여가지고 같이 마련돼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뭐 바로바로 나오고는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아마 TF팀의 영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확대해갖고 제대로 운영해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뭐딱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1: 그렇죠.
2: 아니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뭐 집값이 올랐다 말고도 이제 대출 규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공급 부족하다. 공급 도대체 언제 되냐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세금. 이거 보유세 뭐 올린다, 양도세 어떻게 한다, 뭐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모든 게다잘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이 세제만 가지고, 세제 개편만 해서 문제가 풀리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당에서도 좀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준비를 좀 하겠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래도 공급 대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딱 하나의 이거 나오고 끝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발표된 부지만 봐도 일단은 뭐 서울의 염창 쪽 하나 있지만 그거는 사실 1,000가구밖에 되지 않고 이번에 좀 많이 나온 곳은 결국 경기도권이거든요. 뭐 광주라든지 그래서 네 남양주라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거론되고 논쟁이 됐던 지역은 또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그 전면적인 공급 대책은 추가로 더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또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보이고 결국에 이제 정부가 지금 얘기한 게 결국 2030년 이내에 착공 물량을 4만 8천 호에서 8만 9천 호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켜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주목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1: 착공 호수입니다. 근데 착공이 되느냐도 문제지만
2: 네.
1: 착공한 다음에 걸리는 기간도 몇
2: 그렇죠.
1: 년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부지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2: 네.
1: 서울시에 될 만한 곳을 골라봤더니 그린벨트도 좀 있는 것 같고
2: 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거는 서울시하고 미리 얘기한 다음에 협의를 좀
2: 그렇죠.
1: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는 서울시가 아끼고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0: 그린벨트를 남겨놓은 거는 서울시만의 의견이 아니라 결국은 법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택 공급이 빠르게 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총리와 대통령께서 그냥 서류로만 제출해라라고 하시면서 입틀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고 결국 나와버린 거는 염창동 1,00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는 과연 속도감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특히 민간 이런 쪽으로 속도감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어제 나온 내용 중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그래도 75%에서 70%로 낮춘 부분, 그리고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산정 방식을 좀 개선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공급인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는 남양주에 한 2만 가구 정도 이게 가장 큰 포션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옆에 3기 신도시로 왕숙 지구가 한 6만 지구 좀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에다가 2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도 빨라봐야 한 2030년 정도에 이제 착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입주가 아니라 착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매물 잠김 그리고 공급 부족 같은 것들이 심화되면은 서민들은 이이 사이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미 생활 인프라하고 교통이 마련돼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쪽을 갖다 좀 신경을 확 쓰고 좀 약간은 풀어졌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더 풀어달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도 좀 팍팍 풀어주고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할 의견인가요? 아니면 뭐 민주당도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뭐 용적률 부분은 그렇게 뭐 당장 풀자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 변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어떤 공공주도의 공급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공급의 병목 현상을 겨냥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세제 지원 이런 부분도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 공급에서 침체됐던 부분들도 제도를 개선하면 으로서 뚫겠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대책에 포함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서울시는 그러니까 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급을 해라라고 사실상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급이라고 하는 게 항상 딜레마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곳에 생기는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서초도 있고 강남도 있고 아니면 용산도 있고 이런 뭐 그린벨트와 관련된 지역들이라든지 좀 서울시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그동안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직접 정책 실장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면서 협조까지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저는 사실 정책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급을 제대로 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서울시도 협조할 부분은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당이 뭔가 제자리를 빨리 잡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양쪽
2: 해야죠.
1: 당이 네. 조금 요새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하면은 아까 누가 뭐 동물의 왕국이에요. 웬 짐승 얘기들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많이 나와요. 막 그래갖고
0: 붕어.
1: 예, 붕어도 네. 있고 강아지도 많이 나오고 뭐 페북 제 타임라인에 보면은 민주당 내에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많았다고 확 욕이 나오고 그러는데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이 됐죠. 상황을 얘기해 보십시오.
2: 일단 뭐 솔직히 이렇게 품격 있는 싸움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1: 예.
2: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끝에 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 곧 결정이 되는데 결국 이제 권리당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후보들이 좀 사활을 걸고 임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비난의 수위 같은 것들 혹은 언어의 강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세졌고 그게 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볼썽사납다 혹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송구하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후보들이 상호간에 칭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서로 좋은 말도 해주시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웃고 칭찬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저는 결국에 이게 지금은 이제 차기 권력을 두고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될 거냐를 두고 싸우고 있지만 막상 이제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 앙금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기에는요.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다가오는 총선도 있고요. 뭐 사실 그 전에 서울시장 재보궐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선거들도 있고 그리고 집권 무엇보다 집권 2년 차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되게 일 바쁘게 해야 될
1: 그렇죠.
2: 때거든요.
1: 그렇죠. 달력받아 가야 되는데.
2: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막말 후유증으로 시달릴 시간조차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천기 누설이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고 일단 민주당이 잘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0: 수습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조금 아까 이제 박철근님께서 서울시장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뭐 서울시장 재보궐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 당선이 된 당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생긴다면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큼 서울시장 선거 내년대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또 패배를 했을 때는 당대표가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번 선거가 끝났다라고 해서 정말로 대통합이 될 것인가 최고위원 선거들을 봐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송영길 후보가 뭐 붕어 IQ라고 이야기한 것은 동지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고 다행히 이번 주에 유시민 작가께서 등판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이분이 하셨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0: 굉장히 또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결재해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비명행사 공천하시면서 그때 구주류 세력,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위 10% 20% 주면서 또 본인의 최측근이었고 본인을 지지해줬었던 더민주혁신회의는 원 외그룹이었는데 한 번의 선거에서 31명이 대거 들어갔거든요. 본인의 변호사들도 또 들어갔죠. 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 전당대회 시작 지점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만 원팀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로 통합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나서 주실 것 같아요?
2: 대통령께서 나서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무개입이라고 탄핵사유라고 장동영 대표가 그러실 것 같은데.
0: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요 당무개입이 아니라 어쨌든 당 요즘에는 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골프도 치시고 운동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든 뭐든 그동안에 좀 멀리 있었던 구주류 세력과도 함께하는 모습도 좀 보이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2: 근데 저는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런 행보는 좀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의 만남도 그랬지만 이제 뭐 당대표 하실 때에도 사실 이제 가까이 계셨던 당직 맡으셨던 의원님들 보면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뭐 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키는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이제 좀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골프회동 얘기해 주셨지만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쳤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한 말씀도 또 꺼내셨고 야당 의원들께서도 또 그 골프 회동에 나름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또 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사실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뭐 계속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지금 마비된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어떤 정부와의 협치나 소통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있는 지금 오히려 더 새로운 동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치면 면서 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앞에서 나의 연임이 없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에는 공소기각과 관련해서도 또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공소취소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가 이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책 내놓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대통령이 스피커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야당 측에서도 특히 이제 사실 장동현 대표는 강성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 네. 그럼 자 이제 아까 박채우가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상당히 마비된 상태. 마비된 상태인지 아닌지 일단 평가를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싹 뽑자 네네. 당원들이 뽑자라고 큰 안을 갖다 내놓으셔가지고 야 리더십 꽤나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0: 마비가 됐다기에는 지금 1년이 넘은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년이 임기인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발표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준혁 대표가 뭐 스스로 물러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최고위원 몇 분이 사퇴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지도부가 붕괴되는 상황도 그 핵심 최고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들이 전부 사퇴를 하고

0: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원들이 뽑는 형태로 하는 것. 이게 지금 조강특위에서 최고위에 보고가 올라간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원래 당협위원장을 뽑는 방식 이런 거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원당규상으로도 이 방식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 사고집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나요?
0: 네네.
1: 예.
0: 가능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뭐 당내에서 그 장동열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가고 막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한 것을
1: 예.
0: 넘어서서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날석에 비판해야 되는 것도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굉장히 조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저런 국회의원이 있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웰빙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원들께서도 이젠 더 이상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선출직 공직자 평가, 뭐 TF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만들고 조강특위도 새로 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해서 날석에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아무튼 국민의힘도 편치 않습니다. 뭐 바퀴벌레 얘기도 나오고 막
0: 네.
1: 그랬는데, 자, 그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가지고는
0: 네.
1: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한동훈 의원이 처음에 이번에 그 부산에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속도에 있어서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겠다. 약간 느긋한 모습을 처음엔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장동현 대표 체제는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계속 견고하게 가고 있어요. 특히 선관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장동열 대표에게 조금 더 공고해진 어떤 밑바탕들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다음번 총선 전에는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신문에 속보로 뜬 부분들을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당원 게시판 사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 명의 로 저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1: 예.
0: 올라왔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이 제명이 됐었던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최근에 당의 당원 게시판을 보관하고 있는 서버
1: 업체,
0: 업체를
1: 예.
0: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1: 예.
0: 여기가 그렇게 결과가 나온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뭐 어느 정도는 가족들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건 아닌데 넣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또 본인도 역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스스로 고소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유리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다시 복당 스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2: 제가 봤을
0: 생각합니다.
2: 때 한동훈 의원은 복당은 이제 어려워요.
1: 어려워요?
2: 당분간. 왜냐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되게 묘한 게 아까 이제 제가 그 리더십이 좀 마비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당대표로서 할수 있는 권한은 계속 뭔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뭐 당직을 더 추가 임명한다든지 윤리위원을 또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징계 정치를 이제 또 가동을 한다든지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연임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한 한동훈 의원은 못 들어온다
1: 어렵구나.
2: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러게 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데 서버 관련 업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다들 환영하는 눈치인가 한동훈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은 오고 가고는 있어요. 그 얘기는 진행 경과를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0: 네.
1: 두분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설악 부근 2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설악 부근은 1km 정도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내촌 부근 고장난 승용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바란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방면으로는 비봉 부근 그리고 서해대교 부근 각각 고장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과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좀 나죠. 그래도 한낮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을이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왠지 여름이 더 길어진다 이런 기분인데요. 실제로 국립기상과학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반도가 여름이 가장 긴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71년 이후에는 여름이 171일, 1년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거라 그럽니다. 봄과 가을이 말 그대로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던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더위와 함께 폭염의 피해도 하나하나 사그라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0: 머니특별시 힘차게 출발해 봤습니다. 송가인 꽃이 아니면 어떤가 질경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신나는 곡으로 출발해 봤어요. 작사 작곡이 부부팀입니다. 작곡이 철이와 미애 신철 씨 그리고 작사가 방송작가 출신 장현선 작사가 둘이 부부입니다. 장현선 작사가는 저희 그 TBS에서 오랫동안 작가 활동을 해가지고 저희랑 아주 친한데 요즘 부부로 곡 작업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파이팅입니다. 송가인 꽃이 아니면 어떤가로 출발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또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덥다 덥다 얘기를 계속 요즘 머니특별시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직은 가을 냄새보다는 여름 냄새가 좀

0: 강한 느낌이죠. 어른도 여름방학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하게 되잖아요. 두 분은 어렸을 때 여름방학 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1: 저는 조금 슬플 순 있어요.
0: 네, 갑자기? 네.
1: 아, 좀 슬플 순 갑자기 예. 울컥했어요. 예. 그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네. 가족들과 부모님, 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랑 네. 형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 갔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0: 뭐예요? 좋잖아요, 그러면.
1: 성인이 되고 나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여름 휴가나 여름 방학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름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뭐 이제 가까운 친구나 여행 가는 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0: 부모님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하셨구나. 네.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효도하시면 되죠. 뭐
1: 머니머니도 머니죠.
0: 그런 쪽으로. 네. 그걸 바탕으로 네. 같이 뭐 부모님 모시고 또 좋은데 여행 가실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아 그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제 약간은 뭐 이렇게 저 주도권을 맡겼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철 모르고 가서 같이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인데 요즘은 어디 여행 가려고 해도 우리가 다 맞춰놓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어릴 때랑은 많이 다르지. 부모님과의 여행이 떠오르시고 이재한 팀장님은 뭐 어떤 게 여름 방학 하면 떠오르실까요?
2: 여름 방학 때 계곡 놀러 갔던 거. 계곡 놀러 가서 그냥
0: 부모님하고
2: 부모님이 보통 이제 데리고 가신 거죠. 네. 근데 어릴 때는 캠핑도 그 텐트 같은 걸 이렇게 딱 갖고 가가지고
0: 맞아요. 그냥, 교육 같은데 그렇게 많이 놀았죠.
2: 그냥 뭐 하루 이틀 자고 뭐 아니면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근처에서 이렇게 뭐 텐트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0: 아 그래요?
2: 자연을 훼손한다고
0: 그 정해진 지역이 딱 있죠.
2: 네, 그 공간 아니면 못 하는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 또 해보고 싶긴 한데 음흠. 워낙 그 복잡해진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맞아. 이 어릴 때 추억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그래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어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연을 경험하려고 놀러 가보자 해도 막상 딱 떠나보면 아이고 사람에 치이고
2: 무슨
0: 뭐 이런저런 제한에 치이고 이런 경우 있죠. 맞아요. 아유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연배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분들 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시대 변화가 아주 급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 저희 뭐 그래도 내일 모레 40이니까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아닌데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닥거리면서 시작하는 하지만 사이는 참 좋은 이재한 정영환 두 전문가와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저 말고요. 이 두 분의 멋진 전문가의 출중한 외모 함께 감상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들과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료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서 총 10만 가구 공급에 나서고요. 이 중에 2만 7천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 3곳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급인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요. 이터 69만 평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아파트 착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강변인데도 20년 동안 방치됐던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1000가구,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는 4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되는데요. 지구 지정, 보상, 이주 절차를 서둘러서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1, 2구 대책때 나온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방첩사터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서 2029년까지 착공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올해 나올 10만 가구와 기존 대책 13만 가구를 합쳐서 모두 23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성수품 물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배 신고 상품 10개 소매 가격이 43,297원, 지난해보다 20.6%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한 달 사이 28.6% 오르면서 폭염에 민감한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무, 계란 같은 다른 주요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 후지 상품은 18.8%, 무는 23.3%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사과 출하량이 전년보다 19.3% 늘어날 전망이고 배 출하량도 역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11일 일러서 신고 배추라도 앞당겨질 전망이고요. 다만 고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과일 일소, 착색 불량, 채소 생육 부진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 여건이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지자체와 특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체 민간 검사소 1,994곳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사 장면 기록 분량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검사 일부 생략, 시설 장비 기준 미달이 각각 5건과 3건씩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과 기술인력 7명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자, 어떤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1: 자, 오늘의 주제는요.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
0: 예.
1: 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료보다 대출, 소비까지 우리 집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아낀 돈을 대출 상황과 저축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한번 저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랑 제 월급 합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상하게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부가 따로 관리하던 통장 이제부터는 합치기로 했습니다.
2: 아니 여보, 지난달 보너스 받았다고 했잖아. 왜 통장에 이 돈밖에 없어?
1: 당신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당신이 그랬잖아. 이 보너스는 없는 돈이다. 무조건 모아야 한다고 했잖아.
2: 아, 그래서 다른 통장에 저축해둔 거야?
1: 아, 그게 사실 요즘에는 이게 그 있잖아, 여보. 이 저축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주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딱 230층에 걸려가지고 지금 최고점이었나 봐.
2: 내가 못 산다, 정말. 내가 당신 이제 주식은 절대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
1: 미안해. 근데 여보, 그 가방 뭐야? 못 보는 건데?
2: 나 다음 주 생일이잖아. 당신이 뭘 사줄지 고민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샀어. 고마워. Thank you. I love you.

0: 네, 제가 참고로 AI 아내랑 결혼한 건 아니고요. 진짜로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저 둘 다 누굴 탓한 일장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양쪽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을 마련할 때 받은 대출도 있고요.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생겼어요. 보험료도 가족 전체로 꽤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 보험이라도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빚도 갚으면서 제대로 된 저축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저희 가족의 꼬여버린 재무상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까요?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40대 맞벌이 부부가정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일산에 사시는 우리 40대 직장인의 사연을 연기를 하다가 우리 정영환 팀장님이 남편의 얘기를 이제 잘 풀어가시려고 의욕적으로 출발 연기를 출발하셨는데 반대편에서 이재한 팀장님이 아내로 딱 받아주시는 게 우와 야 연기력이 아주 급상승하고 계셔서
1: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0: 여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제가 사연 내용을 잘 집중을 못했어요. 야 훌륭하신데. 네. 어휴 못 살아 이런 거. 야 좀 이따가 이 연기에 물이 오르실 정도로 오르시면 연기자로 한번 섭외고 오시지 않을까 두 분에게.
1: 네. 그 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코너를 진행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버는 돈이 두 분 앞에서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돈이 지나고 보면 보이질 않더라. 통장이 쉽게 텅장되더라 이런 말씀이고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이더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아까 정영환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거군요. 돈은 네.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2: 맞습니다.
0: 오늘의 그 사연자님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좀 풀어나갈까요?
2: 자 이번 상담은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0: 예.
2: 자 저희 남편분께서 머니투표시의 저희 애청자십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2: 거의 매일 청취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예.
2: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 주신 거예요. 상담 문자로 상담 적으셔서 가족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0: 예.
2: 자 그런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험만 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을 살펴보니까 대출이 보이고요. 대출을 확인해보니까 소비가 보이고요. 소비를 확인하니까 저축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0: 예.
2: 자, 그래서 오늘 상담은요. 보험 상담이라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재무 설계를 다시 한번 짜는 종합 재무 상담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얘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 나오시는 이 든든한 재무 전문가 분들이,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재무 전문가, 이렇게. 그 사연 들어오는 게 이제 보험 관련된 질문이 많다 보니까, 보험 리모델링 쪽으로 자주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재무 전반에 걸친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보험뿐만이 아니고, 저희 늘 소개해드린 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은 한 방에 이분들이 잡아서 잘 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재무 상황이 과연 이분들은 예상한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좀 엉켜 있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셨고 자 그럼 보험 쪽부터 하나씩 좀 풀어주실까요?
1: 네 일단 먼저 남편분의 보험이 한 4건 정도 있었는데요.
0: 예.
1: 월에 한 35만 원 정도 납부 하고 계셨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6건 정도 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0: 예.
1: 월에 한 24만 원 정도
0: 네네.
1: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 자녀는 보험료가 4건에 17만 원
0: 예.
1: 둘째는 3건에 14만 원 정도
0: 예.
1: 해서 총 4인의 가족 보험의 개수는 총 17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에 한 9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었습니다.
0: 예. 이게 뭐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재무 상황도 다르고 보험 가입 상황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언뜻 듣기에는 총 4인 가족 보험이 17건 개수만 해도 그리고 총 지출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2: 네. 적진 않죠. 자, 보험을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이게 너무 많아서 무조건 예전처럼 많이 가입해서 없애야 되는 보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특히

0: 저희 남편분, 저희 애청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뿌듯했던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바로 지금 가입되는 보험 중에, 네 건의 보험 중에 바로 치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1: 예.
0: 이거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방송 듣고 가입한 거예요.
1: 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0: 네. 그래서,
1: 예.
0: 어떤 게 중요하냐 했더니, 방송을 듣고, 치아 보험은 가입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듣고 나서, 가입하셨고
1: 예.
0: 지금 현재 25개월이 딱 되셨습니다.
1: 네.
0: 자, 면책 기한까지 고려해서 가입하신 거라서 이 부분의 치아 보험은 유지를 하고요.
1: 예.
0: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없애기로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로
1: 아,
0: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자, 또 실비의 실손 보험도 가입돼 있었는데요. 지금 1세대 실손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1: 오.
0: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1: 예.
0: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세대로 바꾸면서 보험료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1: 네.
0: 현재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근에 현재 지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준비를 변경해야 되는데
1: 예.
0: 확인해 보니 치료를 비교적 좀 자주 받고 계셨던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1: 네. 예.
0: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조금 비싸지만 1세대 실비는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보니까 평소에 이런 데는 보험 쪽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시군요. 특히
0: 네.
1: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시점이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딱 내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찌감치 가입을 해 두셨던 거고 사연자님 상황에 맞게 유지해야 될 보험 우선 판단을 해 주셨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2: 일단 실비와 치아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 정도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암 진단비, 뭐 뇌나 심장 쪽 관련된 진단보험을 한 두 개 정도 더 갖고 계시고
1: 예.
2: 한 17만 원 정도 보험료 납부 중이셨는데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이제 아무래도 중복해서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기
1: 네.
2: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보장에 대한 범위 주체가 좀 좁은 편에 속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두 개의 보험 중에 한 개는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좀 전략하기로 했습니다.
1: 예. 보장 범위 좁고 또 서로 중복되는 건 과감하게 덜어내고 보험료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0: 이렇게 되면요. 남편분의 보험료가 한 달 월 나가고 있던 금액에서 약 1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이 암보장도 같이 줄어들긴 했어요.
1: 예.
0: 암진단비가 기존에 5천만 원 있던 게 3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장에 대한 범위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장액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1: 예. 남편분의 보험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 이제 아내 쪽도 한번 살펴주시죠.
2: 네, 아내분은 6건에 2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 건데
1: 네.
2: 역시 전략적으로 가입한 치아보험 한 건이 있었고요. 이 만기가 된 건강보험, 실비보험, 이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입했던 이 암, 뇌, 심혈관 관련된 진단비가 포함된 보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1: 네.
2: 이 보장 내용으로만 보면 보험 뭐 아주 잘 가입돼 있어서
1: 뭐
2: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편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1: 예.
2: 다만 운전자 보험 하나가
1: 네.
2: 보통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형사 합의금 또는 뭐 변호사 선임 이런
1: 맞아요.
2: 목적이
1: 네.
2: 주된 내용인데
1: 네네.
2: 이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험이 좀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 예.
2: 보험 자체가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1: 네.
2: 상해 특약을 좀 여러 가지로 갖고 계시다 보니까 3만 원이 좀 넘어가게
1: 아.
2: 이 보험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1: 예.
2: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종합보험의 내용에도 상해 특약이 있으니까 그 내용 중복된 내용들 좀 제거를 해서 만 원대로 보험료를 좀 줄여놓기로
1: 예.
2: 했습니다.
1: 운전자 보험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리는 쪽으로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낮춰주셨고 아니 그 사연 듣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 쓰시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셨지만 보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0: 예,
1: 알차게 다 부부가 준비를 하셨던 것 같네요. 자녀들의 보험은 어땠습니까?
0: 자, 우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보험이 총 4건에 17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3건이 14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자녀의 보험이 동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겠죠.
1: 예.
0: 자, 보험이 30년 납으로 이게 12만 원 정도의 보험이라서 종합보험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비싼 편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보장분석을 통해서 안에 가입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가입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금 보험이 그래도 3건, 4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분명히 중복되는 보장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는 수술비나 입원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녀분들의 필요 없는 혹은 중복되는 부분만 살짝 덜어내기로 했고요. 예. 이렇게 할 경우에 한 사람당 4만 원 정도씩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가족보험료를

0: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월 보험료 4인 가구 9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다 그러셨으니까 이제 70만 원 정도로 줄였네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연자분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1: 예.
2: 네, 이 사연자님의 가정이 21년도에
1: 예.
2: 약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1: 아, 맞다. 저기 보험 얘기로 그칠 게 아니라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잘 리모델링이 끝났고 그 외의 문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군요. 예.
2: 맞아요. 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1: 네.
2: 현재 이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 약
1: 아하.
2: 1억 원 정도가 이제 올랐죠.
1: 그렇군요.
2: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1: 아, 3억 5천만 원이 다내 돈이 아니군요.
2: 네네네.
1: 예.
2: 근데 여기에 이제 남편분의 신용대출이 1,500만 원,
1: 예.
2: 마이너스 통장이 800만 원,
1: 아하.
2: 이 배우자분의 회사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 상담.
1: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군요.
0: 네. 이제부터 오늘 상담의 키포인트이긴 한데요.
1: 예.
0: 상담하면서 정말 하나씩 나왔습니다.
1: 그러네, 그러네.
0: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줄 알았는데
1: 예.
0: 갑자기 좀더 물어보다 보니 10분 뒤에 신용대출 말씀하시고 또 없으신가요? 했더니 아 맞다 이것도 있어요. 저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1: 예예.
0: 그래요 끝인가요? 했더니 옆에서 배우자님이 사실 저도 있는데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출이 있으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농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까도 계속 나오는 게 안팎았네요.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아, 미담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 우리 가정에 대출이 이렇게 나도 있다 너도 있다 예.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상은 이랬네요. 대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원하셨던 저축을 엄두도 못 내셨던 거지 그죠?
2: 그렇죠. 이제 매달 대출 상환액으로만 약 한 150만 원 정도를 매달 내고 계시다 보니까
1: 예.
2: 뭐 사실 뭐 저축은 좀 꿈에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비를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1: 예.
2: 네, 소비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해 배우자분의 카드 사용 내역이 한 3,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 오, 예.
2: 이 자녀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지출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2: 배달료 외식비였습니다.
1: 아, 배달해서 네. 많이 시켜 드시는구나.
2: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는 외식 비용이나 배달 음식으로 이제 쓰고 계셨었던 상황이죠.
1: 뭐 생활용품 같은 거 뭐 마트 가서 시장 가서 장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부분 배달 바쁘기도 하셔서 현대인들 생활 패턴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0: 네.
1: 외식비로도 이렇게 많이 쓰시고
0: 네.
1: 아,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이게 꽤 큰 소비죠.
0: 적진 않죠. 외식비가 아니라 외식비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 두 분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소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많은 것 중에
1: 예.
0: 라고 물어봤더니 두 분 다 동일하게
1: 네.
0: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요.
1: 아, 먹는 거.
0: 네, 먹는
1: 거 좋아하시는구나.
0: 네. 네.
1: 뭐 부부 사이가 뭐든지 하나 일심동체 되는 거 있으면 오래 갑니다.
0: 예. 맞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그런가 해서 보니까 주로 배땡이나 쿠땡이치 이런데 그런데 왜요?
1: 아니요. 이 계속 얘기하십시오.
0: 아, 예. 제가
1: 아닙니다.
0: 했는데 네.
1: 비방용 용어를 말씀하신다고.
2: 큰일 날 뻔했네요.
1: 예, 순간.
0: 예. 예.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많은 주문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 예.
0: 그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최상급의 등급에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1: 그만큼 많이 네. 시켜 드신다.
0: 그만큼 이 두 분 다 먹는 거에 진심이신데 이건
1: 네.
0: 포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1: 그래요.
0: 자, 대신 매일 이렇게 배달 외식을 하던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줄이셔야 돼요.
1: 예.
0: 이렇게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아는 대답입니다. 그거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목표를 정해봅시다. 150만 원에서 절반까지 바라지도 않을게요. 3분의 1, 50만 원만 좀 줄여 절약해보자.
1: 예.
0: 네.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약속한 대로 지켜지게 되면 지금 벌써 보험료 20만 원과 소비로 배달 음식 나가는 금액이 50만 원, 즉 70만 원 정도가 매달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다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대출과 저축에 연결하는 방식을 제가 권해드렸어요.
1: 예. 우리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재보면서 막 식단 잡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다이어트 하는 거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좀 계획적인 소비, 예, 계획에 따른 지출 뭐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은 초반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2: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몸무게도 빠지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요.
1: 그러니까.
2: 효과가 보이면서 이제 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데
1: 에, 에.
2: 돈도 처음에 모을 때는 뭐 몇십만 원 모여봐야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가 어느 날 열어봤더니 막 몇백만 원 쌓여 있으면
1: 그러니까.
2: 그때 뭐 몇천만 원 쌓여져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저축이 시작된다라고
1: 맞아요.
2: 보면 되겠죠.
1: 아, 정말 상담 잘 받으셨네요. 처음에는 보험 리모델링으로

0: 접근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죠. 예, 재무 전문가답게 하나하나 양파까지 파헤쳐가지고 예,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돈을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네, 그렇죠.
0: 예, 아무래도 보험료 줄이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대출 소비 확인하시고 저축 계획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완성된 재무 상담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보험료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줄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부분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0: 예.
1: 이 가정처럼 소득은 있는데 돈이 좀 잘 모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정지출과 뭐 이런 보험, 대출, 소비 이런 내용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 정리해서 보험료 줄여드렸고요. 그렇게 마련된 여유자금은 대출 상환 또는 저축까지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재무 상황 제대로 분석해보고 싶다.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신청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육중한 밴드의 직장인 블루스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죠.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첫 번째 민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튜브로 아라하님이 얘기 듣다 보니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새는 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진짜 새는 돈 막는 것부터가 첫 출발점이라는 거 앞선 사연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희숙님은 49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한 7학년 7반 정도 되셨네요. 그죠? 저희 때는 교육비랑 교재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가 친척 다 챙겨야 되는 시대라서. 그래요. 초롱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떤,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면 부담 없이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7283번님은 방송 듣다가 재보험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하셨어요. 그동안 보험 이것저것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도 많아서 저는 보험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하셨고요. 보험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저처럼 어차피 보험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것 같다면 갱신형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해서 필요할 때만 유지하는 거 어떨까요? 보험을 자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처음부터 저렴하게 가입하면 괜찮을지 이게 궁금하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뭔가 보험을 처음 준비할 때 보험료도 적당하고 보장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잘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경제 상황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충족될 수 있다면 굳이 보험을 해지할 이유가 없겠죠. 해지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너무 비싸게 가입했거나
0: 반대로
1: 유지가 못할 정도로 두 번째로는 이 원하는 보장이 아닌 상태로 가입을 한 경우 내가 생각한 그 그림이 아닌 거죠. 그렇게 가입을 했다면 해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근데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를 겪지 않는다면 해지할 일도 없고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유지하려고 보험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두 개 다 맞물리는 거네. 동전의 양면 같이. 자, 보험을 만약에 새로 준비한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갱신형, 비갱신형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2: 자, 어떻게 저희 방송을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답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더 답변 드릴게요. 자, 일단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보험,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실손 의료비, 두 번째는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수술비들 위주로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내가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보면 가장 튼튼한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건축하듯이 이것 또한도 바로 기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추가로 가입하고 싶을 때 무언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갱신형 혹은 비갱신형으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비갱신형으로 바꾼다. 이런 접근은 어떻습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갱신형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더 돈을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총량이. 그래서 또 그때 가서 또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동안 냈던 돈들이 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는 보험료까지 따져보면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뭐 낫다 좋다 이렇게 단박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따질 때 따져볼 때 갱신형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2: 아, 물론 있습니다. 갱신형은 잘못된 보험이 아니에요.
3: 그럼요, 그럼요.
2: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네. 특히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첫 번째,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3: 아.
2: 솔직히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저 49년생이신 저희 청취자님이 사연 주셨던 것처럼 예.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에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만기가 되는 시점과 거의 얼추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갱신형 혹은 내가 치료 이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험이 없어서 가입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비갱신형을 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부담돼요.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나이가 많거나 치료 네. 이력이 있을 때.
2: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보장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갱신형이라고 해도 예. 보험을 준비해둔 게 더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경우 말고 또 갱신형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1: 앞서서 이제 필요한 보장을 이것저것 잘 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아, 나는 좀 뭔가 보장을 좀 더 보충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럴 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내 보장을 키우는 방법으로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3: 예.
1: 네, 그렇게 되면 전략적으로 보험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기본 보장을 갖춘 다음에 보충형으로 갱신형을 쓸 수도 있다. 여러 사연들 경험하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내가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정영환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길이 다 보이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헛갈린다, 기준을 잡기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연이 들어온 김에 기초적인 내용, 아주 일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문득 등장한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문제 내주실까요?
1: 제가 냅니다.
0: 실로폰체를 벌써. 네. 무섭다. 왜 이렇게 후려칠 것처럼 채찍처럼 잡고 계세요, 실로폰체를.
1: 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납입 면제 기억하시죠?
0: 납입 면제.
1: 네, 네. 납입 면제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납입 면제라고 하는 거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중대한 질병이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0: 예.
1: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0: 예.
1: 자, 그렇다면 퀴즈 드릴게요.
0: 아, 이제 문제예요.
1: 네. 네. 이 모든 갱신형 보험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갱신형 보험 얘기를 한참 우리가 했었는데 갱신형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없다. 아,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1: 자, 힌트 드릴까요?
0: 헷갈리네요.
1: 힌트
0: 네.
1: 드릴까요?
0: 예.
1: 모든 갱신형에는 납입 면제가 있다 없다.
0: 안 그래도 모든에 제가 지금 꽂혀가지고 아, 이건 아닐 거야라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갱신형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손해인가? 아닌데 납입 면제는 다 좋은 건데 근데 모든 갱신형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제 내신 의도를 생각해서 정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갱신형 보험 상품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그건 아니겠지. X! 중간에 네.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1: 고심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갱신형에는 납입 면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0: 그렇겠죠.
1: 네. 보험사에 따라서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다만, 갱신형에 납입 면제가 있다면 네. 조건이 있습니다.
0: 아하. 자, 까다로운 조건이 붙나요? 어떤 네. 조건일까요?
2: 자, 일반적으로 갱신형 보험에 예.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 갱신되기 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0: 예.
2: 자, 제가 만약에 20년 갱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선 제가 한 달 뒤에 혹은 제가 1년 뒤에 갑자기 아까 납입 면제 되는 조건 사유에 해당이 돼서 면제가 됐습니다.
0: 예.
2: 자, 그럼 언제까지 면제냐? 바로 남은 기간이 19년만 면제가 된 거고요.
0: 네.
2: 그리고 갱신보험은 20년 갱신이면 다시 언제 갱신이 되죠?
1: 19년
2: 20년 뒤에 다시 갱신되잖아요. 네, 네. 다시 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 또 내야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이게 갱신보험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갱신보험처럼 20년납 100세 만기일 경우에는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조건이지만 예. 이건 만기기간이 딱 20년이기 때문에 음흠. 만기되는 시점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0: 1년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납입 면제 시작된다 해도 19년 동안 남은 19년 동안만 면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될 때는
2: 다시 내야 됩니다.
0: 다시 내야 되는 거고. 네. 어허. 끝까지 유지해야 될 기본 필수 보장들은 비갱신형으로 단단하게 다져두시고 나이와 병력에 맞춰서 갱신형을 보충용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전략 괜찮다고 오늘 조언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험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납입 면제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혼동되시는 분들 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늦기 전에 꼭 한번 전체적인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상담 특별히 신청하실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따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772번님 이번에 병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진료비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만 내면 바로 입금이 되던데 어떨 때는 진단서까지 따로 돈 들여서 떼오라고 하고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서류 뗐다가 안 쓰게 되면 돈 아깝고 안 뗐다가 다시 또 병원 가려면 너무 번거롭다 하셨어요. 진짜 꼭 필요한 서류가 뭔지 좀 알기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 실손의료비에 관련돼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진료비 영수증.
0: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1: 네, 이 두 가지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근데 두 가지 서류 안에는 어떤 검사를 했는지, 어떤 처방을 했고, 뭐 수술이나 입원 등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부담한 금액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병원비 병원에서 어떤 이행된 어떤 내용들은 실비 청구할 때는 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이거를 예. 기본적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검사를 했거나
0: 네.
1: 뭐 도수치료를 했다거나
0: 예.
1: 뭐 주사를 맞았거나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0: 예.
1: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이제 실손보험 청구할 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입원한 경우에는 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나요?
2: 네, 맞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추가가 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그 상세 내역서는 영수증 디폴트 값이에요.
0: 네.
2: 변함이 없습니다.
0: 네.
2: 다만 입원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치료 과정에서 입원하게 되었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0: 예.
2: 입원을 어떤 질병 때문에 했고 며칠간 했다는 내용에 적혀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 간단하게 이제 건강검진 종합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때 이제 위내시경.
2: 아, 네네.
0: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한 다음에 용종 제거술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수술한 경우에는 또 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나요?
1: 네, 그때는 추가적으로 수술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0: 예.
1: 네, 이게 뭐 병원에서는 수술 확인서가 없으면 뭐 진단서를 대용을 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뭐 의료 차트 같은 걸로 대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수술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0: 예.
1: 수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기본이고요.
0: 예.
1: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수술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술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죠.
0: 예.
2: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 확인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2: 다만 이 당시에는 용종 같은 거는 입원하지 않죠?
0: 네.
2: 그럼 입퇴원 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0: 아, 네. 네. 정리해 보면 이제 각종 검사, 치료, 처방 이런 걸 받고 나오셨으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청구를 하시고 입원하시면 입원 퇴원 확인서 추가 발급하시고 수술하시면 수술 확인서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과정이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서류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진단비

0: 청구할 때 검사 같은 거 이것저것 많이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그 검사 내용들은 어떤 걸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1: 자, 이럴 때는 상세 내역서에서는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럴 때는 따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0: 네.
1: 바로 의료기록 사본과 진료 차트를 추가로 발급해서 검사는 무엇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0: 예.
1: 그것에 대한 의사소견은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담기는 내용이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실손보험 청구 서류 관련된 질문 들어와서 총정리를 해주셨네요. 통원치료인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두 가지. 입원하신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하나 더. 수술 받으셨을 땐 수술 확인서 추가. 이렇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팀장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급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꼭좀 기억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남겨주신다면요.
1: 자, 보험이란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나 내는지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 내 담당자와의 소통이 얼만큼 잘 되냐가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계속적인 추가적으로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연락 올수 있게끔
0: 예.
1: 미리 좀 요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2: 네.
0: 네.
2: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보험이 중간에 사라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0: 그럼요.
2: 그래서 기둥으로 세워둘 수 있을 만한 보험을 잘 선택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0: 네.
2: 꼭 기억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비갱신 먼저 준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0: 예.
2: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여러 사연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일반적인 내용들 오늘 특히 많이 짚어드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두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머니투표씨도 이제 물러갑니다.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복날의 복은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하여 굴복시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절기상 말복인 오늘 요 며칠간에 비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도 예보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원래도 차가 많은 금요일 오후인데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더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도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 습도는 5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요즘요 알람 소리보다 먼저 아침잠을 깨우는 거는 맹렬한 매미 소리죠. 혹여 방충망에 붙어 울기라도 하면 귀가 다 멍멍합니다. 그러나 여름 한철 살기 위해 땅속에서 7년을 독하게 기다려왔다고 그러죠. 또 우리에겐 그저 소음일 뿐이지만 매미한테는 암컷을 찾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하니 차마 이거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매미 소리가 요란한 건 오늘 더위가 견딜만하다는 겁니다. 너무 더우면요 매미도 잠잠하거든요. 오늘 8월 14일 말복입니다. 서슬퍼런 폭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찜통 더위라 그래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다면 남은 여름 한 발 물러나기보다는 매미처럼 더 뜨겁게 뜨겁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14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이선규가 부릅니다. 거창.

이선규 가수의 거참 말 맞네 듣고 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사죠. 이선규 씨가. 네. 부업으로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피부과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출연해가지고 얘기 나누는데 그새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말복입니다. 주말엔 또 비 예보가 있고요. 광복절 연휴죠. 이번 주말이 토 15, 16, 17.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대체 공휴일인데 사흘 연휴가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이제 가뭄이 극심한 남부지방에도 단비가 좀 내려지길 바라고요. 특히 남해안하고 지리산 일대에는 현재 기상청에서 150mm가 넘는 비를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와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바현 등 일본 수도권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일본의 그 교통망이 마비됐다고 그래요. 이용객 7천여 명이 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수 지금 공항에 묶여있다고 그래요. 사망자가 4명에 이르고 고속도로가 침수되고 교통망이 현재 마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정치 뉴스가 있는데 청와대가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적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헌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고 여러 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원칙을 국민에게 확인해드린 거다. 이렇게 밝혔네요.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또 눈에 띄는 스포츠 뉴스가 있는데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무이한 4할 타자 백인천 감독이죠. 돌아가셨습니다. KBO에 따르면은 백인천 전 감독이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뇌경색 악화로 83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네요. 청남 천안에 거주 중이던 고인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로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예, 별세를 했습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 김현 의원이 신천지 로비스트로 지목했던 이희자 근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함께 있던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편집한 사진 유통과 관련해서 이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으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이 허위 조작이며 알고도 유통시켰다는 논리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천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했느니 거짓말을 했느니 만의를 갖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근데 현재 지역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지연 전 대변인은 김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들 말씀이 없다라고 짤막하게 답변을 했네요. 멀리 저 호르무즈 해협 쪽 얘기인데 이란 앞바다에 지금 9달째 떠있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 승조원들이요. 아주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지금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링컨함에는요 5천 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는데 작년 11월 21일 날 미국 샌디에이고를 떠나서 208일 연속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현대 해군사에 전례가 없는 기간이라고 한다는데요. 그 넓은 바다에 꽉 아무리 넓은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5천 명이 거기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해상 장기 체류에 따른 승조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탈진이 되고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뉴스 중에 지난달에 수병 한 명이 함상에서 항공모함 함상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투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수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라서 다행히 무사히 구조는 됐다고 합니다. 예. 항공모함 저는 한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항공모함 근처를 한번 다른 배를 타고 지나가 보긴 했는데 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4636 청취자님께서 긴 문자를 보냈네요. 광복절을 앞두고 말모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1940년대 조선호 학회가 우리말 사전을 제작했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장씨개명과 일본어 사용을 강요당하던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의 말과 글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죠. 표준말을 만들기 위해 각 지방에 사투리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확정짓는 작업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일본 경찰의 방해와 모진 핍박. 모았던 자료를 목숨을 걸어 끝까지 지키려는 장면은 큰 감동을 주네요. 표준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우리 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국어사전이 탄생하고 우리가 표준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송창식의 가나다라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4636님 내일 광복절인데 의미 있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돈가스 PD는 없는 파블로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해서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36 청취자의 신청곡 송창식 보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에헤헤 으에 으에 으에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샵 0951 문자창에다가요.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제가 읽어드릴 나눔 선물 목록 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먼저 드릴게요. 앞서서 영화 말모이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말모이. 예, 사전을 우리말로 다듬은 토박이 말이기도 하고요. 주식이영 선생 등이 1910년 무렵에 조선 광문회에서 편찬하다가 끝내지 못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이기도 한데요. 자, 돈가스 퀴즈가 이겁니다. 그래서 자, 한글 창제는 우리 이 왕이 우리말을 쉽게 적기 위해서 새 문자를 만든 것으로 실록 기록상 1443년 12월에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의 퀴즈는 뭐냐? 이건 뭐 유치원생도 풀 수 있는 문제네. 한글 창제한 왕 이름이 뭐냐요? 예. 조선의 4대 왕 중에 한 분이라는데 예. 저기 세종로에 가면 동상도 있죠? 예. 아, 조선의 제4대 왕. 예. 보기를 그래도 올려놨네, 파블로가. 1번 세종, 2번 뭐 고종? 보기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자. 그래도 모르신다.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퀴즈는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24가지 나눔 선물의 목록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갖고 싶은 거,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우마을 한우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오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제공해 주시는 찐 애청자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여기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많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요. 한글 창제한 조선의 제4대 왕.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1번 세종, 2번 고종. 모르시면 몇 번? 1번.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쫙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고요. 박우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껴간 맹세.

네. 박우철의 비껴간 맹세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1440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세종대왕이고요. 무더위와 폭염으로 온 가족이 농사짓느라 들피가 나겠어요. 먹고 힘 좀 나게 당첨됐으면 좋겠고요.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좀 받고 싶습니다. 예. 1440번님한테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게요. 들피라는 아주 잘 안 쓰는 그런 이 단어를 보내주셨는데 들피가 명사인데 우리 순우리말로 굶주려서 몸이 여의고 쇠약해지는 일 요걸 들피라고 하고 활용은 들피 난다보다는 들피진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온 가족이 농사 짓느라고 힘들어서 들피지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1485번님 두 번째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 세종대왕이고요. 주차장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신입 직원이 입사해서 환영식 겸 단합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입 직원과 식사하려고 한우 국밥을 신청합니다. 1485번님 직장을 위해서 1485님께 보내드릴게요. 한우국밥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갑니다. 9540번님이에요. 이번에는 190 구리 택시기사인데요. 정답은 1번 세종이고요. 오늘은 당첨되려나 구리 수택동에 양꼬치 받고 싶어요. 당첨되면 주변 동료 기사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단합대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9540번님한테 자, 양꼬치, 예, 몇 번이야? 양꼬치, 예. 잘 안 보여, 갑자기. 예. 양꼬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2707번님, 정답 1번 세종이고요. 일구형, 저는 7월 30일 날, 김치 사각 항아리 당첨이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말복인데 복다림 잘하고 건강 조심들 하십시오. 예, 2707님 확인을 해서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구리시 양꼬치 9540님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14번인데 거긴 또 왜 15번이라고 그러냐. 어? 이 앞뒤가 안 맞아 이거. PD하고 진행자가 지금. 예? 자, 이어서 3386번님 당첨이에요. 퀴즈 재미로 풀고 가며 출첵합니다. 오늘 정답은 일본 세종대왕이고요. 우리의 세계적인 자랑이고 자부심인 독창적인 글이 있기에 오늘날 이렇게 퀴즈도 풀고 문자도 보내네요. 그렇죠. 당첨되면요, 뒷고기를 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3386님한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6287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양주에서 수원으로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인천으로 운전 알바하러 다니시는데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과자나 양꼬치를 신청을 해봅니다. 네. 6287님을 위해서, 네. 양꼬치가 이제 구리꽃도 있고요.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당첨자 말씀을 드렸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박주희가 부릅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내가 제일 예쁜 여자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0: 여자니 진짜 최고예요. 아주 선한 게만 좀 똑 부러지죠.
1: 이들기 저리대로 속도 붙지요. 한번 만나면 푹 빠져.

네, 노래 듣고 왔고요. 7053번님께서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최일구님 반가반가입니다. 경기무역공사에 홍삼을 받았습니다. 인삼 향도 강하게 물씬 나고 목넘김도 부드러워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아우, 많이도 받으셨네. 홍삼진액 골드를 사진까지 찍어 보내셨는데 한 박스 안에 지금 소분된 박스가 3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야, 좋습니다. 예. 이어서 5934번님, 항상 듣고는 있지만 직업상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정답은 일본 세종이고요. TBS의 정상화 기원하고요. 기회가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다면 화장품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아내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5934번님, 남편분을 위해서 에센스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보내드릴게요. 8856번님, 당첨됐어요. 일본 세종대왕이고요. 얼마 전에 이사한 작은 아들, 집들이 선물로 주려고 하거든요. 김치 냉장고를 받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예. 네, 냉장고는 아니고요. 김치 보관함입니다. 8856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보내드립니다. 잘 쓰시기 바라고요. 7614번님 정답 1번 세종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오란다고요. 무더위 겪고 나니까 가족들이 입맛이 없어해서 맛있는 오란다 먹으면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주신 독립운동가 분들께 감사하고요. 덕분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TBS 정상화도 응원합니다. 7614님께 파주시 한과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이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네. 노래를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금이 부릅니다.

궁금해? 브라보 아줌마 듣고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3부에 힘든 싱어 경연대회 하는 날이죠.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하는 날입니다. 나이 60 이상 된 힘든 싱어들만 모여서 경합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이 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요. 실버들 힘든 싱어 2대 가왕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남산 씨 있죠? 네. 오늘 남산 씨가 보조 MC로 힘든 보조 MC로 처음으로 출연을 하는 날입니다.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돕기로 했는데 예, 남산 씨 이분이 말이죠. MC 경력이 대단히 오래된 분이에요. 예? 옛날에 그 스탠드바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바의 MC 경력이 지금까지 무려 30년, 30. 예. 여러분들, 과연 스탠드바 MC 30년 경력의 소유자는 어떤 보조 MC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해 주시면서. 자,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남산의 노래 듣게 됩니다. 지금 아주 파란 그 자켓을 입고 왔다 갔다 지금 폼 잡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 자기 노래 나온다니까 좋아가지고 듣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0: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예,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딴 방송, 딴 프로그램에는 절대 안 나갑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나가는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야 와중에 지금 0772 청취자님께서 팬이신가 봐. 남산시 팬. 와 산이 형 노래 짱 이렇게 쓰셨네요. 예. 잠시 후 3부에 보조 MC 남산씨 같이 하도록 하고요. 당첨자 계속 발표합니다. 8555번님 정답 1번 세종대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복이라서 초6 아들 학교 다녀오면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 방학을 일주일밖에 안 해서 아들이 더운데 걸어다니라 고생하거든요. 국밥을 좀 먹이고 싶어요. 한우국밥 신청합니다. 저희 현민이가 국밥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아드님 이름이 현민이군요. 현민이를 위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릴게요. 연천의 그 수색대 청취자님이시죠? 네, 하도 수색대원들 마냥 하루에 10km씩 산책을 하신 분이라 연천 수색대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1096번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일구오빠. 정답 1번 세종대왕이고요. 강원도 낚시하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또 강원도 낚시하러 가는구나. 많이 잡아서 자랑하겠습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분한테는 한 달에 한 번은 낚시 가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고등어 낚은 사진 그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요번에 좀 괜찮은 놈 잡히면 예. 여기 주소 불러드릴까? 택배로. 잘 다녀오십시오. 0610번님이 문자를 보냈네요. 세종대왕님이 정답이고요. 선물은 남는 거 받고 싶고요. 소주 안 주면 더 좋고요. 와이프랑 한잔 하겠습니다. 더운 뒤 휴가도 못 내는 와이프 제가 달래줘야죠.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퇴하고 와이프 퇴근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합니다. 소주 안주를 받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소주 안주. 네. 아마 회를 얘기하시려나? 아, 지금 와중에 또 우리 엔지니어 감독이 0610번님을 전화로 연결했대요. 네. 워낙 파블로가, 아니, 저기, 저 돈가스 가야 되는데, 돈가스가 생활전선 가는 바람에, 예, 네, 뭐, 빠듯합니다. 저희 살림이. 하여튼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1: 예.
0: 남편분이시구나.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래요. 동네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1: 예, 저는, 저, 고양시 덕양구인데, 거의 옆 동네에 있어요.
0: 덕양구, 예, 여기 상암동 넘어온 덕양구인데.
1: 네, 맞습니다.
0: 그러시구나. 네. 예. 뭐 하시다가 지금, 저,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1: 아, 저 오늘 와이프 퇴근시키려고 일찍 조퇴를 했는데.
0: 예.
1: 또 지금 라디오 듣다 보니까, 이제, 일구 형님이 저기, 뭐, 사연 좀 보내달라고 해갖고.
0: 예. 아, 예.
1: 그래도, 자주, 저, 문자 보내는데 전화는 또 처음이네요.
0: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아내분을 퇴근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분이 어디 근처에 회사 다니시나 보죠?
1: 아니요. 와이프는 저기 일산 서구.
0: 아.
1: 서구에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도태해서 이제 가서 짠! 하고 나타나려고 몰래.
0: 아, 그러니까 여기 저 덕양구에서.
1: 네.
0: 일산 서구 쪽 안에 있는 직장 그쪽으로 갈 거다.
1: 네네.
0: 몇 시에 갑니까?
1: 6시 전에 퇴근하니까 한 네. 50분까지 가려고.
0: 5시 50분까지?
1: 예.
0: 짜잔하고 저 정문 앞에서 기다리시려고?
1: 그쵸, 예.
0: 이야, 애틋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 저는 18년
0: 됐어요. 18년 되셨고. 오.
1: 예.
0: 자녀는?
1: 지금 딸 둘이 있어요.
0: 딸 둘이 있고. 아주 알콩달콩하네요, 예. 그래도.
1: 예. 예,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아이고. 지금 저 우리 신랑분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1: 저는 44입니다.
0: 44시고. 44시고.
1: 네, 일찍 결혼했어요.
0: 그러네. 18년 했으면. 네.
1: 네.
0: 네. 그 상품으로는 소주 안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상품을 받고 싶으세요?
1: 아까 말씀하신 뭐 회도 좋은데,
0: 예.
1: 솔직히 저 와이프랑 이제 둘이 앉아서 좀 오순도순 이제 한 잔씩 나눠 먹으려고.
0: 네.
1: 그래서 뭐 솔직히 뭐 다 소주 한 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해서.
0: 저기 저 파블로 PD가 예. 왕만두 어떠시냐고 그러는데, 왕만두.
1: 아, 좋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안대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러면 아유, 예.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영광입니다. 전화 연결돼서. 그리고.
0: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 저 왕만두 한 김치 그 냉동된 게 한 두 통, 두 봉지 네. 크게 갈 거예요. 예. 아주 두고두고 오래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휴가도 못 가셨어요? 8월 중순인데?
1: 아, 제가 지금 시험을 좀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0: 네,
1: 건축사 면허를 준비하고 있어서.
0: 건축사?
1: 예, 그게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밖에 안 남아서 올해 이제 휴가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0: 국가 면허인가 보죠? 건축사 그쪽은 제가 잘 몰라서.
1: 예, 맞습니다.
0: 오, 한번 응시하면은 몇 분 정도만 합격이 되고 그런가 보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1: 저번 시험에 한 만 명 정도 응시해서 네. 한 7%.
0: 7%밖에, 만 명에 7%면 몇 명이에요? 700명?
1: 700명, 네.
0: 오, 경쟁률 엄청나네요.
1: 예, 그, 뭐,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올해, 요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건축사 면허를 받게 되면, 이제 예. 몇 년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1: 저는 지금 횟수로는 지금 다섯 번째.
0: 이야, 사전 5기에 도전하시는 거네?
1: 네, 요번에 보면 여섯 번째죠.
0: 그럼 오전 6기에 도전하시는구나.
1: 네.
0: 원래 그 전공도 그쪽 공부할 때 그쪽 공부하셨어요?
1: 아, 전공은 건축이 아니었고 토목이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일하면서 저기 제가 저기 뭐야 건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0: 네.
1: 그쪽에 관심이 생겨갖고 이제 아. 최고 면허로 이제 도전하려고 지금 하고
0: 그러시구나.
1: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예. 건축은 이제 집 짓는 거고 토목은 집 짓기 전에 땅 다지는 거 뭐 대충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똑같이 편하게 생각하면 건축은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0: 네.
1: 토목은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0: 그러네요. 네.
1: 네.
0: 그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어떤 미션이 주어집니까?
1: 아, 일단 건축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설계.
0: 예. 네.
1: 설계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
0: 감리.
1: 그다음에 건축의 전반적인 걸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면허예요.
0: 아, 그렇군요.
1: 최고 등급의 면허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을 지어.
1: 네.
0: 그러면 우리 저 청취자님이 그걸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10층짜리 예. 빌딩 전체를 하중이나 디자인이나 다 그 계산해 가지고 설계도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일단은 뭐 분야별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하중 같은 거는 이제 구조 기술사나 이제 구조 사무소가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설계를 하는 거죠.
0: 아,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1: 예, 그러면 아. 이제 뭐 저기 발주자 뭐 건물주의 뭐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런 땅에는 뭐 어떻게 줘야 되는 뭐 제한도 있을 거고 그거를 네. 다 종합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0: 그러시구나. 그러려면은 그 수학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 저 수학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
0: 그 학교 다닐 때는 더 공대를 다니셨을 거고.
1: 예, 맞습니다.
0: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대단한 분이시네. 언제 시험 있어요?
1: 아니에요.
0: 언제?
1: 9월 12일입니다.
0: 9월 12일이면은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네. 9월 12일 예. 토요일 날이네요.
1: 예.
0: 어디서 봐요, 시험은?
1: 아직 장소는 안 나왔고요.
0: 예.
1: 장소 다음 주에 나올 거고 이제 시험이 9시간 동안 봐요.
0: 몇 시부터?
1: 그러니까 9시부터 7시까지 3시간씩 3번.
0: 와, 3시간.
1: 예.
0: 야.
1: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부담도 다들 이제 겪고 있죠.
0: 그러시겠네. 야, 진짜 예. 어려운 자격증이네. 하여튼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학수고대 해 드릴게요.
1: 아, 예, 결과 나오면 제가 또 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공부하느라고, 예, 아내분하고 저 휴가도 못 갔고, 다 아내분이 뭐 양해해 주시겠네, 예.
1: 어제 많이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0: 뭐, 아내분도 그렇고, 따님 둘들도, 예, 다 아버지 합격을 다들 기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요. 하여튼 합격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문자 좀 더 보내주시고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1: 예,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허리케인 라디오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 이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 지금 너무 떨려요.
0: 왠지 좀 좋은 길조 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1: 예, 저 지금 운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0: 자, 정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덕양구에서 지금 건축사 자격증 시험. 올해로 여섯 번째 도전을 하신다는데요. 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사 되기가 그렇게 힘든 거군요. 네. 자, 오늘 2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3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살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합니다. 오늘 보조 MC는 그동안 김태발 씨가 저 옆에서 보조 MC를 했는데 김태발 씨 역시 생활전선에 내몰리는 상황이 돼서요. 대신에 스탠드바 MC 경력만 30년에 빛나는 역시 힘든 보조 MC 남산 씨가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도전자 두 분이 나오는데 가수 구재영 씨 그리고 가수 류인숙 씨 두 분이 출연합니다. 다 처음 뵙는데요. 좀 이따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2부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김수희 1, 4, 3.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0: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평일 중에 차가 많은 금요일 오후인데요. 내일 공휴일인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 차량이 더 많습니다. 돌발 상황도 계속되는데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성동교 부근 하위 한계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로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 습도는 5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휴가일입니다. 여수행.

네, 추가열의 여수행 3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2부 마지막에 전화 인터뷰에 했었던 분 있죠? 청취자 건축사 도전하신다는 061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아우, 전화를 직접 주고 너무 놀랐어요. 얼른 집안일 조금 하고 와이프 잘 귀가시키러 다녀오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9월 12일 날 시험 치신다 그랬는데 네, 합격하시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5287님께서 예, 당첨되셨네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대신 문자를 보냅니다. 부모님은 현재 가구 제조업과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2시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하는데요. 날이 더운데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몸과 보양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5287님께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둠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실버돌 힘든 시간입니다. 두 분 가수분들은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힘든 보조 MC 남산 씨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로 안 힘든가 본데? 뭐 긴장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자, 힘든 보조 MC 남산 씨, 그다음에 두 가수 도전자 구재영, 류인숙 씨 두 분이 미리 와 있습니다. 두 분이 또 아주 이 자켓도 여자 가수분은 녹색, 남자 가수분은 핑크색. 야, 깔맞춤하고 오셨어. 예. 자, 노래 듣고 힘든 싱어, 실버돌 힘든 싱어.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참여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죠. 서미 씨가 이름을 서화숙으로 바뀌어서 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서화숙이 부릅니다. 고민하지 마.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힘든 싱어
1: 아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우리 국민 가수를 꿈꾸는 실버들 힘든 싱어 이대가왕 남산 씨. 아 아까 어떤 분이 산이 형 그러더라고요.
2: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네. 요즘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1: 누가 그래?
2: 제가 얘기하고 있죠. 가수 남산입니다. 네.
1: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려면은 네. 여기서만 노래가 나가면 안 돼요. KBS, MBC, 뭐 SBS 다 나가야 돼.
2: 아, 제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최일구 형님께서 주무실 때만 제가 나갑니다.
1: 자, 우리 스탠드바 MC 한 30년 하셨잖아요.
2: 네? 그렇죠. 예, 예.
1: 그 경력을 살려서 네. 실버들 힘든 싱어 저 파울로 PD가 이제 딱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네. 어때요? 각오 한마디.
2: 세월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고 네. 시간이 흐르듯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가 그 빛나고 있습니다.
1: 그 준비한 멘트입니까?
2: 아 옛날에 제가 그 MC 볼 때 많이 쓰던 멘트.
1: 그대로 다시 한 번만 해요. 자신 있게 좀 위축돼 있어. 자 여기 스탠드바 시작.
2: 세월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듯이 음악이 흐른 가운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가 TBS에서 남산이 빛나고 있습니다. 차만 타고 오는데.
1: 남산 씨, 여봐요. 네. 여봐요.
2: 뭘 봐요? 할 말씀 하세요.
1: 야, 근데 우리 힘든 보조 MC 남산 씨인데 이 뭐 예. 원고지가 왜 이렇게 시커매? 뭘 매직으로 탁 이렇게 뭐 가피를 하고 그랬어요?
2: 아 실수 없이 멋있게 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그 준비했는데 필요하고. 왜 원고진 보지도 않아? 어?
2: 이 원고를 보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 그 즉흥 쪽으로 나와야 잘하는 겁니다.
1: 아, 자 그러면은. 남산 씨 가왕 등극 이후 오늘은 이제 새로운 도전자 두 분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자, 남산 씨, 보조 MC 네. 소개해 주세요. 잠깐만, 음악 나오면 합니다. 자, 하세요.
2: 가수 유인수, 그는 누구인가? 경상남도 남해 가수왕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한 남해의 진정한 딸입니다. 2017년도에 스타 제조기 박성훈 작사 작곡 빨리 오세요로 데뷔했고요. 깊은 감성, 표현력과 명품 보컬을 담아낸 신곡 엄마 엄마를 발표하여 가요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수 유인숙 씨를 소개합니다.

0: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가수 빙인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남의 사투리신가 봐.
1: 네.
2: 아이고. 저기 소개 멘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3: 이렇게 한 게 정석입니다.
2: 아, 이거 저 초등학교 국어책 읽는 것 같아요. 그거.
3: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네. 또박또박 들어야지 대충 넘어가면은.
2: 아니 또박또박.
3: 유인숙이가 나왔는지 구자인은 잘 몰라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2: 똑바로 저 하는 거는 맞는 말인데 네. 너무 먼저 바짝 경직돼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 남산만의 칼라로 자꾸.
2: 여보세요.
3: 그렇게 하지 마.
2: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MC가 지금 시키는 대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보조 MC님.
3: 알겠습니다.
2: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어서 자, 셰프 심전싱어 남의 딸 가수 류인식 씨 30초 셀프 PR 시작.
1: 네, 저는 2017년도에 빨리 오세요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뻐꾸기 사랑 또 지금 뭐 지금은 엄마 엄마 또 신곡 준비 중에 돼 있는데 제가 남의 지역에서 한동안 날렸던 스타 강사였다가. 노래 강사였다가
2: 류인숙 씨가 네, 남해에서
1: 네, 세계적으로 그 어려움이 겹친 2019, 20년도에
2: 코로나
1: 네 그때 제가 그걸 생업을 접고
2: 잘한
1: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2: 예.
1: 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은 가수로만 활동하고 제가 이제 가수 류인숙 TV라고
2: 예.
1: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시구나. 네, 류인숙 TV도 네, 네. 운영을 하고 계시고.
1: 네.
2: 좋습니다.
1: 할 일이 없었을 거냐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2: 여보세요. 묻지 않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2: 지금 이 나온 노래가 엄마 엄마예요.
1: 네네.
2: 이 노래가 그 남희애 씨 그 저희 힘든싱어 또 초대 가왕인데 이분이
1: 아~
2: 남희애 씨 그 남편 김인효 씨가 작곡한 노래라면서요?
1: 네네.
2: 그죠?
1: 김효 선생님 제가 그 사무실에서
2: 네.
1: 아트뮤직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2: 예,
1: 곡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2: 이따가 한번 이제 자기 노래 할 때 이제 불러주실 거고 엄마 엄마
1: 네, 네.
2: 여보세요
3: 말씀하세요
2: 도준 씨 말이에요
3: 예, 예.
2: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우리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지
3: 유인숙 가수님은 제가 그 유튜버로 좀 살펴봤어요
2: 네.
3: 보니까 가요 TV
2: 네.
3: 뭐 여러 방면에 뭐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를 많이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그 얘기
3: 노래 교실 강사도 하시는데
2: 그 얘기는 다 했어
3: 아니 근데 이제 네.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까 그 리허설 하다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2: 네.
3: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가수가 흔치 않은데 오늘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에 나왔기 때문에
2: 저기 너무 좀 오버하지 마시고
3: 아니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2: 자 좋습니다 아, 내가 막 놀리니까 힘들지 더
3: 아니요 재밌어요
2: 재밌어요?
3: 네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자 우리 전문 보조 MC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산 씨
1: 케미가 너무
2: 자 남산 씨
3: 예예 예.
2: 자 다음 도전자 남자 가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3: 가수 구재영.
2: 아 여보세요. 좀 인터벌 좀 주고 해.
3: 아니, 처음이라 이렇게 하시냐 한 겁니다.
2: 천천히 천천히 시작. 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진정성을 담은 노래 덕분에로 왕성한 활동 중인 분입니다. 마일리지는 상당합니다. 열정만큼은 20대 가수뿐 아니라 각종 행사 전문 MC로 활동하는 만능 재주꾼. 가수 구재영 씨 소개합니다.
4: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분에 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구재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구재영 씨는 또 핑크색 자켓을 입고 오셨고 이 네 명이 앉아 있는데 저만 이게 색깔 없는 그냥 티셔츠를 입고 있네.
3: 집안이 어려워도 지금 옷 좀 챙겨 입고 있고 나왔어요.
2: 자, 전문 MC 하신다. 오늘 남산 씨가 이제 보조 MC로 오늘 첫 데뷔를 하는 날인데 구재영 씨 말이죠.
4: 네.
2: 이제 시원찮으면 이제 구재영 씨가 좀 도와줄 수도 있나요? 보조 MC로 나중에?
4: 뭐 잘하시는데요. 뭐 그럴 리가.
2: 오늘 봐가지고.
4: 예, 오늘 봐가지고.
3: 저분하고 나하고는 네. 일단 연배도 차이가 있고
2: 네.
3: 또 캐리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2: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따가 실버들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예의 바른 가수 구재영 씨 30초 셀프 PR 시작.
4: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0: 제가 가수로서 노래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전 국민들께서 덕분에라는 세 글자를 사용하시면서 네. 행복하고 웃음꽃 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그렇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0: 네.
2: 그 프로필을 보니까 조용남 씨 디너쇼에 게스트 출연했다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는데.
0: 네, 제가 5년 전에 여의도 63빌딩 조용남 선생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2: 어떤 인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0: 뭐, 이제 제가 장항선을 타고 다니는 고향이 충남 서천이에요.
2: 예.
0: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삽다리 그 조영남 선생님 고향이시고
2: 예.
0: 또 이제 저도 충청도 장항선 열차를 타고 다니고
2: 네.
0: 또 서울에서도 이제 여러 번
2: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0: 예, 예. 그런 인연으로
2: 조영남 게스트로 출연하신 예. 적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역시 저 이 구재영 씨가 이 전문 MC라 발성이 좋네 아주 또박또박하게. 남산 씨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3: 아, 우리 충청도는 조금 느립니다.
2: 자, 그러면은 남산 씨. 자,
3: 네.
2: 이제 두 분 이제 소개를 해 줬는데 예, 또 팬분들께서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 주고 계시니까
3: 네네.
2: 저 프롬프터 좀 보시면서 문자 네네.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또박또박.
3: 이영근 TV 두 분이 나오시니
2: 이영근 TV 그리고 바로 가면 안 되고 네, 이영근 TV 네.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자,
3: 이영근 TV 청취자께서 두 분이 나오시니
2: 아니 여보세요. 네. 이영근 TV 청취자가 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아. 읽으라니까.
3: 이영근 TV 청취자분께서 두 분이 나오시니 누굴 응원해야 하나요? 여기는 편, 우리는 편. 선의 경쟁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2: 여기는 편이 아니고 이기는 편.
3: 이기는 편.
2: 여보세요.
3: 말하세요.
2: 아유 재밌어. 아 놀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재혁 루인숙 두 분의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산 씨가 청취자들 참여 방법 여기 있죠.
3: 예, 참여 방법을
2: 많이 해왔네. 예,
3: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청취자 여러분도 직접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구재영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만 타면 오는 데가 아니고 문자만 보내면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무한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 네, 무한한 참여? 뭐 오버 아닙니까? 무한한 참여.
3: 그것보다는 좀 많은 참여와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2: 근데 어때요? 그, 네. 저 들어가기 전에 노래 대결 들어가기 전에
3: 네.
2: 예, 긴장도 풀 겸 스탠드바 MC하고 이렇게 라디오 생방의 전문 보조 MC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이제 청취자분께서 네. 듣고 계시니까 말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2: 예.
3: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멋스럽고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요?
3: 그 말도 이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지어서 하는 것도 또 다르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2: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3: 아무리 아니 연세가 드셨어도 젊은 사람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2: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1라운드 대결을 할 건데 구재영 씨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1라운드는 본인 곡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0: 네.
2: 그죠? 구재영 씨의 본인 곡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덕분에라는 노래.
0: 네.
2: 자, 그러면 자 마이크 앞에서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승에 도전합니다. 가수 겸 전문 MC 구재영 씨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덕분에 듣겠습니다. 박수! 문자 주십시오, 여러분. 1번 구재영입니다. 문자 주세요. 덕분입니다. 노래 제목은.

0: 아유, 또 깍듯하게 또 허리 굽혀서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리 좀 앉아주시고. 네. 아니, 어때요? 자, 전문 보조 MC.
1: 네? 일단은 우리 그 구제형 가수가요. 네. 인물이 네. 반반하고 네. 노래도 감사해.
0: 반반 그러고 하지 말고
1: 때문에
0: 인물이 좋다 이렇게.
1: 좋아요.
0: 인물이 좋다고.
1: 네, 인물 좋고요.
0: 노랫말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1: 그 송대관 선생님의 덕분에 한 노래가 또 있어요.
0: 송대관 선생님.
1: 여러분 덕분에 네. 당신 덕분에 이 노래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노래는 우리 김병호 선생님 곡이기 때문에 네. 그 차원이 다른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네.
0: 아니 뭐 노래 해석하지 마시고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1: 네. 그 목에서 나온 그 미성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네. 그 비주얼하고 내가 매치가 돼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보조 MC.
0: 여보세요. 예, 예. 그 말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괜히 길어지고.
1: 평상시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0: 자 그러면 문자 좀 저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현동현 가수님께서 가수 구제영님. 핑크빛 자켓이 너무 멋지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덕분에 허리케인에서 5승까지 가자! 이렇게 하셨고.
0: 여기 저 보조 MC 남산 씨도 예. 5승을 거둬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2: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0: 중간에 또 비기기도 했죠.
1: 아, 두 번 비겨가지고 어렵게 비겼어. 탈락할 때까지 갔었는데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네.
0: 또.
1: 자, 영미강께서, 구제영 가수님.
0: 영미강님께서.
1: 영미강님께서, 구제영 가수님, 허리케인에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1라운드 화이팅!
2: 고맙습니다.
1: 네. 구제영 덕분에 422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니, 퍼지는 날까지 1승 응원합니다!
0: 네, 또.
1: 건축사 도전하시는 0610님. 네. 그래서 문자 주셨는데 집안일 설거지 청소하면서 듣는데 귀에 붙네요. 덕분에 행복하길 빕니다. 노동요 딱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노동요가 뭐죠?
1: 일하다가 이제 됐다는 거죠. 아,
0: 덕분에 노래 네, 들으면서
1: 물어볼 걸 보세요. 이런
0: 일하면서 걸 덕분에 들으니까 딱이다.
1: 아 그렇죠. 아. 노래 들으면 일하면서 노래 들으니까
0: 아니 근데 지금 뭐 권투하러 나왔어요. 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1: 제가 아들이
0: 정신사나 어이 가만히 놓고
1: 제가 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0: 아 그래요? 여기 여기다 다 여기다 손 놓고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첫 번째 무대 구제영 씨 끝났고 이어서 류인숙 씨 첫 번째 무대 네. 예, 본인 노래가 어떤 거죠? 아까
3: 엄마
0: 이 노래를 어떤 분이 만드셨다고요?
3: 네 작곡 아까 분이 남의 가수님 남편 되시는 네, 작곡가 김민효 선생님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노래 준비 좀 해주시고 네. 네. 근데 의외의 문자를 61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조 MC가 어설픈 게 너무 재밌네요. 배꼽 빠집니다.
1: 원래 MC라는 것은요. 보조 MC는 전문 그 메인 MC보다 넘치면 안 됩니다.
0: 됐고요.
1: 예, 네, 약간 그
0: 너 저보다 넘치려고 그래서 그래. 문제입니다 지금. 네,
1: 남 제가 할까요 그러면요?
0: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0: 자 류인숙 씨의 노래입니다. 엄마 여러분. 2번 류인숙입니다. 문자 주세요.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문자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2번 유인숙입니다.
1: 이런 걸 보조한 시간도 해야 되는데.
0: 아, 예, 예.

0: 유인숙 씨. 첫 번째부터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열창해 주세요. 자리 좀 앉아주시고요. 네. 자, 세상은 살만합니다. 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냈어요.
1: 유인숙 가수님, 예쁘시다. 뻐꾸기 사랑, 엄마, 엄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0: 감사합니다. 좀 부드럽게 좀 읽어주세요.
1: 유아성님, 예. 유인숙님, 2번, 화이팅, 엄마, 엄마.
2: 고맙습니다.
0: 누가 보내신 거죠, 이 문자는?
1: 요거요? 네. 유화숙님께서.
0: 유화숙님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곡씩 이제 첫 번째 무대를 꾸몄는데, 자, 이제 어때요? 저 노래 하시고 나니까 좀 긴장 좀 풀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3: 예, 뭐,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보조 MC가 잘 해주시니까, 긴장은 진작 풀렸는데, 네. 아주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네. 유인숙 씨는?
2: 네, 저도 엄청 긴장해가지고 40나무 떨리고 있는데.
0: 예, 네,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느끼던데.
2: 가사 깠다 가면 가사도 까먹을 뻔했어.
0: 자, 그러면 다들 이제 처음이시고 그러니까 라디오 생방송은 유인숙 씨 처음 해보십니까? 어디 딴 데서 해보셨어요?
2: 아, 많이 해봤었어요.
0: 많이 해보셨고.
2: 네, 신곡 네. 나오고.
0: 그러셨구나. 네, 네. 예. 자, 그러면 예, 잠시 후에 이어서 계속 두 번째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네.
1: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도 여보세요. 투표할 수 여보세요. 있습니다.
0: 예. 실버돌 그러지 말고 실버 이렇게 좀.
1: 실버돌.
0: 예. 예. 실버돌 드리안.
1: 실버돌. 예. 어렵네요.
0: 예. 실버돌.
1: 실버돌 힘든 싱어 예. 예,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구재영,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세요.
0: 네, 남산 씨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노래할 때 많이 긴장하고 그랬잖아요.
1: 저는
0: 네?
1: 떠는 적이 없습니다.
0: 왜 여보세요? 지금도 떨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1: 뭘 보세요? 말씀하세요. 여기 자, 우리 이제 구재영 가수님도 가요 무대 주로 다 가요 무대 출연하신 분들이고요.
0: 어, 그래요?
1: 가요 무대 8번을 출연했습니다.
0: KBS 가요 무대. 네. 네. 뭐 근데 한 번도 못 봤지 나는.
1: 주무실 때만 나오니까 안 나오죠.
0: 아니, 남자 씨 정말 KBS 가요 무대 출연한 적 있어요?
1: KBS 가요 무대 8번 출연했고요.
2: 오. 저 뵌 것 같아요.
1: 전국 노래대랑 2번 출연했고요.
0: 와. 전국 노래대.
1: 우리 김명 선생님 같은 우리 회원 친구입니다.
3: 예, 예.
1: 구재영 씨는.
3: 인정합니다.
1: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 이거네. 예?
1: 제가 더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라운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전자 구재영 씨. 자, 이번에는 이제 커버곡 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3: 베이로 선배님의 네. 폼나게 살 거야. 왠지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도 폼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1: 그 이 노래 그 베이로 선배님은 어떻게 선배님 고향 아, 같은 거이죠?
3: 충남 논산이 고향이세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논산의 딸기가 유명합니다.
0: 논산 딸기죠.
1: 딸기 축제도 유명. 예,
3: 그러면 그 축제 때 가면 이 선배님이 신토벌이도 부르고 막 하시잖아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응? 고향 그 정치가 막 배어나길래 예. 이 선배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0: 베이로의 폼나게
1: 살 선배님은 서천, 저는 대전. 그 선배님은 성동. 같은 거야.
0: 충청도 향후에서 나왔어요.
1: 네, 아니 그렇게
0: 여기 남자 씨. 네. 근데 폼나게 산다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1: 오늘 멋있게 폼나게 불려야죠.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게 폼나게 사는 겁니다. 자신 있게, 멋스럽게 말씀하세요.
0: 그게 폼나게 사는 거예요.
1: 아니 어떻게 사는 게 폼나게 사는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폼나게 사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구재영 씨,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무대입니다. 도전자 1번 구재영 씨.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박수.

0: 네, 구재영 씨 폼나게 살 거야. 베일로 원곡 노래 두 번째 무대로 잘 들었습니다. 자, 보조영 씨.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김지우 님께서 1번 구재영 가수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쩡이
0: 저기요. 그렇게 이제 읽고 나면 네. 한번 물어보세요. 구재영 씨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1: 아, 구재영 가수님. 그 김지우 분께서 그 응원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1: 멋있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쩡이라는 분이 1번 구재영 가수님 덕분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가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오늘 라디오에서 보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핑크색 자켓도 취향 적용입니다. 어디서 사신 건가요?
2: 아,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
1: 어허, 키어링이 안 좋네요. 어디서 옷을 구입하셨냐고. 중도사면 저게 문제라니까.
2: 표준말을 물어보셔야죠. 저희 팬께서 예. 이 의상을 맞춰주셨어요.
1: 아, 팬께서.
2: 근데 어디냐면, 그 상으로는 이야기하면 안 되죠.
1: 책상 치지 말고 말씀하세요.
2: 우리
1: 강진, 아까 지적
2: 강진 선배님께서 예. 늘 의상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기에서 저희 팬이 와. 선물해 주시죠.
0: 막걸리 한잔 강진 씨가 예, 하는 데서
2: 예, 예, 예.
1: 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니고 그 팬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대문에서 사신 것 같아요. 7만 원 주고.
2: 이거 정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딱.
0: 아, 근데 우리 있긴 있습니다. 남산 씨 옛날에 옷장 사했다고 그랬죠. 저런 자켓 아.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1: 아, 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2: 이거 똑같은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422님께서
0: 4222까지 읽어주지.
1: 422님께서
0: 하나 더 있잖아. 4222
1: 422님께서
0: 하나 더 있다니까. 4222
1: 여보세요.
2: 잘 하시는데
1: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합니까. 4222님께서
0: 그렇지.
1: 구재영 가수님 베이로 가수님 커버곡도 멋지게 잘하십니다. 우리 폼나게 살아갑시다. 1번 구재영 아싸. 잘한다.
2: 감사합니다.
1: 역시 폼 여보세요. 아직 안 끝났네.
2: 아, 예.
1: 출조선 저게 문제라니까. 역시 폼나게 잘하십니다. 화이팅.
0: 예, 좋습니다. 아, 이거 힘들었어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무대 커버곡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저는 남인수 선생님의 네. 추억의 소야곡을
0: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자, 유인숙 씨 두 번째 무대입니다. 여러분, 2번 유인숙 문자 부탁합니다. 박수!

0: 자, 류인숙 씨가 두 번째 곡, 남인수 원곡의 추억의 서야곡 아주 열창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자, 류인숙 씨 문자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이영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헐, 너무 웃겨요.
0: 뭐가 웃긴다는 거예요? 류인숙 씨 노래하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1: 아니, 저희들이 웃기다는 거죠. 노래하는 게 웃기는.
0: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1: 아니, 이거 아니, 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0: 노래
1: 웃긴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추억의 소리고 남인선생님들이 그 정통적
0: 들고
1: 싶은데 그걸 저한테 묻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0: 아, 그러니까 노래 끝나고 문자 소개해달라 했더니 헐 웃겨요, 그러고.
1: 아,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읽고 있잖아요.
0: 아니, 맨, 써 있어도 그게 남아가지고 안 되고 상황을 전달해드려야지.
1: 아니, 여기 두 분 모셔놓고 지금 저한테 지금 붙여나는 겁니까?
0: 또 됐고, 예. 두 번째.
2: 아, 이거 땀나요.
1: 6,000번. 님께서 두 번, 2번 연속 신금을 올립니다. 신금을 올리신대요.
3: 감사합니다.
1: 그만큼 노래 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3: 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사마나03님께서 2번 유인숙 노래 잘하시네요. 화이팅!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3386님께서 흐흐흐흐흐흐 남상가수님 보조 MC 개그펀치의 최일구 앵커가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건 혼수상태구나. 오늘 힘든 싱어 도전자는 이번 유인숙 씨가 좀 나을 듯 응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렇게 막 소개해도 되는 거예요? 규재용 씨도 있는데.
1: 예? 아니, 제가 여기
0: 규재용 씨도 있는데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유인숙 씨가 좀 낫다.
1: 1번 구재용 님께서는 네. 너무 인물로 좋으시고 늘 잘하시는데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시나요?
0: 그런 문자가 어디 있어요?
1: 내가 얘기한 거죠.
0: 지금 남산 씨 오른쪽 구렛나루 밑에 땀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 야.
1: 보세요.
0: 아니 KBS 가요 무대 7번 출연한 분이 그래 여기가 아주 떠오르고 있어.
1: 사람을 이렇게 모셔놓고.
2: 아니 저도 보조 MC 덕분에 웃느라고 땀 나요. 노래할 때는 안 나는데.
1: 보세요. 웃으러 왔습니까? 노래하러 왔지.
0: 자 이제 두 분 두 곡씩 다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최종 발표 전에 두 분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구재영 씨부터요.
2: 그 보조 MC 우리 남산 가수님의 심정을 알겠고 네. 이 자리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0: 누가요? 보조
2: 남산
0: MC가요?
2: 가수님. 예, 보조 MC가
0: 아니 여보세요. 구재영 씨 본인 두 곡을 다 불렀는데 예. 그 소감이 어떠냐
2: 그 소감은
0: 이거예요.
2: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아, 보조 MC 잘한다가 소감이에요. 두 곡
2: 이렇게 어려운 걸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0: 오늘 하여튼 네. 어렵지만 최선을 네.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1: 스탠드 MC를 안 보셔서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시면.
0: 류인숙님 어땠어요?
3: 네, 저도 아, 우승을 했다는 게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그리고 최일구 네. 선생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3: 방송에서 몇번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수 류인숙 신인 가수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줄 때까지 저는 영원히 신인 가수이니까 신인 예. 가수 딱 좀 떼게 많은 그래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네, 실버돌 출연하셨는데 또 힘든 싱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떠세요 류인숙 씨? 예. 네. 실버돌로서 신인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3: 네 제가 그 일단 오늘 첫 시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떨리거든요.
0: 네네.
3: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경연대회도 제가 예전에 나가봤지만 제가 이렇게 긴장만 안 했으면 아마 벌써 뜨지 않았을까. 네. 오늘도 역시 긴장되지만 우리 두 분 덕분에 많이 웃고 우리 그래요. 또 같이 출연한 구재영 가수님과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0: 자 우리 이제 힘든 보조 MC 남산 씨
1: 네네.
0: 오늘 처음 보조 MC를 해봤는데 네. 소감 한번 들어보자고요.
1: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0: 네.
1: 뭐 걸음이 어렵잖아요.
0: 예.
1: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뭐 열심히 하면은 메인 MC까지도 제가 하지 않을까.
0: 네. 그렇군요. 다 했어요?
1: 그럼 끝났잖아요.
0: 아니 1분을 더 해라는데 저 밖에서 빠블로.
1: 아 그래요? 네.
0: 시간이 남는데 1분 정도.
1: 원래 저는 MC도 MC지만 원래
0: MBC요?
1: 가수기 때문에
0: MBC?
1: 네.
0: MC
1: 히어링이 안 좋아서. 네. 여기 이제 우리 저 유튜브를 진행하는 유인숙 가수님께서
0: 네.
1: MBC라고 했습니까? MC라고 했습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3: 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1: 저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웃은 데 발표하는데.
0: 자, 됐고. 네.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
1: 앞으로 열심히 해서 네. 좀 재미있고 웃음이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근데 그 게스트로 나왔을 때는 더 재밌게 하셨는데 뭐 네. 이렇게 타이틀 보조 MC 이렇게 하니까 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산 씨.
1: 그게 아니고요.
2: 잘하려고 하시니까.
1: 자리가 요 자리야, 요 자리야. 또 하늘과 땅이니까.
2: 그렇지요, 그렇지.
0: 자, 그러면 자. 오늘, 자, 승자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8, 힘든싱어 오늘 결과 발표합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 뽑는데요. 구재영 대 류인숙, 류인숙 대 구재영. 자, 남자 씨 누가 네. 이겼는지 발표해 주세요.
1: 아, 오늘 두 분께서 잠깐만, 너무
0: 쓰레몰로 좀 듣고 긴장감은 좀 들어 있다.
2: 바로 마지막.
1: 오늘 우리 구재영 가수님, 유인수 가수님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두 분 다 1승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심사라는 것이 청취자분께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우승자 1승! 잘 해야 돼요?
0: 아, 빨리 해요. 시간 없어.
1: 엄마, 엄마를 불러주신 유인수 가수님 1승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민숙 씨, 자, 소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3: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방송에 나온 것도 너무 영광인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또 1승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0: 구재영 씨도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를 보냈는데 아깝게 우승 못하셨습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4: 아,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류인숙 가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1승한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아,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죠. 네, 축하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곡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1승 류인숙 씨가 부른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구재영 씨, 류인숙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든 보조 MC 남삼 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V에서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m

사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부터 17일까지는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광복절인 내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연휴에 또 휴가철이기도 해서 고속도로에는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도 많은 편인데요. 비 소식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오가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탄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회덕분기점 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는데 특히 망향휴게소부터는 천안호두휴게소까지 16km 구간에서 길게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0: 최근 중국의 감시체계가 다시금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제보를 받아 중국 정부의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기술과 방식을 자세히 보도한 것인데요. 거리마다 빼곡하게 설치된 CCTV를 통한 안면인식 정보와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주요 감시 대상으로 정한 외국인들의 동선을 초단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그물망이 되어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관계망을 기록하고 있는 셈인데요.
1: 더 놀라운 건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CCTV 밀도가 중국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감시사회라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일상도 기술적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않은 하이테크 판옵티콘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안면인식 기술 결제와 교통, 범죄 예방 등 편의성과 치안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방대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경우 강력한 감시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0: 기술은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통제가 수월해진 환경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구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첨단 감시기술을 전략기술로 육성하면서 다른 권위주의 국가 정부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선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대, 기술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1: 효율성과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감시와 통제의 한계를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안희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AI로 만든 영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근영 운영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영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일까요?
1: 네, 오늘은 무겁지 않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0: 네.
1: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추억의 AI 챗봇 심심이가 사용자의 일상과 감정을 살피는 AI 컴패니언으로 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0: 심심이가
2: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0: 돌아왔군요.
1: 네, 최근 심심이가 과기정통부와 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0: 네.
1: 이번 사업에서 사용자의 정서적 고립을 미리 감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상 동행 공감형 AI 컴패니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 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0: 네.
2: 저는 이게 지금 돌아온 건지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0: 네.
2: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게 아주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챗봇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서비스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네, 심심이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AI 일상 대화 챗봇인데요.
2: 아, 세계 최초였군요.
1: 네, 올해로 24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아, 계속 네. 하고 있었군요.
1: 네, 또 현재는 111개 언어로 200개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2: 네.
1: 누적 대화량도 170억 건을 넘어섰는데요.
2: 와.
1: 재미있는 답변을 주고받던 추억의 챗봇으로 익숙하지만
2: 네.
1: 그동안 그런 대화의 맥락과 감정을 이해하는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합니다.
2: 아.
1: 그리고 또 컴패니언은 우리말로 동반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2: 그렇죠.
1: 이제는 대화를 넘어서 사용자의 일상을 함께하는 그런 AI로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이 심심이가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짜증이 네. 많이 나는데 근데 이번에 결국 개발된다는 건 능동 행동형 AI 컴패니언. 이거는 이제 기존의 심심이가 좀 무엇이 다를까요?
1: 기존 챗봇이 사용자가 먼저 말을 걸거나 또 네. 질문을 해야만 답하는 방식이었다면 능동행동형 AI는 사용자의 일상과 또 정서 변화를 파악해서 필요한 순간에 먼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 일종의 에이전틱 AI의 뭐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용자가 뭐 직접 외롭다거나 네. 힘들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0: 네.
1: 그런 정서적 고립의 징후를 파악해서 먼저 대화를 건네거나 또 필요한 지원들을 제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2: 그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먼저 대화를 걸어주는 그런 능력까지 네. 이제 탑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심심이가 이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대화 데이터가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물론 한편으로 국민들의 어떤 정서 건강, 뭐 심리 건강을 미리 챙기겠다라는 목표는 뭐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AI가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개입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0: 그렇죠.
2: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AI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잖아요.
1: 네.
2: 네.
1: 네. 먼저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일수록
2: 네.
1: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에 알리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2: 그렇죠.
1: 항상 곁에 있는 AI가 이런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이 된다면
0: 네.
1: 기존의 복지나 상담 체계가 놓치기 쉬운 순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AI가 사람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그런 상담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요. 또 정서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매우 민감한 정보인 만큼 그런 수집이나 활용 범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도 보장하고 또 AI가 그런 위험 신호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우리가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 네.
0: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AI에 굉장히 의존하고 좀 확증 편향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2: 그렇죠. 심지어는 AI가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취약점을 노리고 약간 조작하는
0: 네.
2: 경우도
0: 맞습니다.
2: 있었죠.
0: 그런데 네. 결국은 어쨌든 그런 감정 상태를 굉장히 잘 케어해주는 AI가 지금 된다는 거니까 심심이가
2: 그렇죠.
0: 좋은 AI 컴패니언이 되려면 사람을 AI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혼자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필요한 순간에 사람과 사회의 도움으로 연결하는 그런 동반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이게 이 안전장치들을 잘 세워서 이게 다른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네, 잘 되면 좋겠네요.
1: 네.
2: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다음 소식은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원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는 이른바 피지컬 AI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아,
1: 네. 최근 황정화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네. 지난 6월 발의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네. 본 법안에는 피지컬 AI를 연구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네.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과 음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또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지 않은 원본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
2: 이게 한 옛날에 그 데이터 3법 통과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개인정보의 활용 어떤 그 허들을 낮춰주는 그렇죠. 방식의 입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특례의 범위는 상당히 좀 넓어 보여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연구 등에 활용할 때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2: 그렇죠.
1: 네. 반면 이번 법안은 그런 성능과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또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기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좀 폭넓은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러게요.
0: 피지컬 AI는 사실 현실의 사람과 환경을 직접 인식해야 하는 만큼 가명 처리된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 법안의 취지로 보이긴 하는데요. 굳이 꼭 원본 데이터가 왜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1: 네,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과 일치하는데요.
2: 네.
1: 그 원본 데이터에는 얼굴 표정과 음성의 특징, 그리고 걸음걸이와 작업하는 동작 등 그런 피지컬 AI가 현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1: 그래서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이러한 정보가 변형되거나 사라지면 학습 정확도와 그런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입니다.
2: 이제 당연히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이해는 되는데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영역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피지컬 AI가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이 제조업 분야 또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러면은 이제 이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자가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피지컬 AI가 제조업 현장에 도입되면 그런 노동자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작업 그런 동작들이 일상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데요.
2: 그렇죠.
1: 그래서 회사와 노동자의 권한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2: 네.
1: 노동자가 정보 제공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 당연하죠.
1: 네, 특히 AI 학습을 위해 수집한 네. 정보가 그런 근무 감시나 업무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두렵기도 하면서 또 산업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부분 같아요. 결국에는
2: 그렇죠.
0: 피지컬 AI의 경쟁력과 개인정보 보호를 좀 양자택일의 문제로는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2: 네.
0: 원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특히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 그리고 사후 통제까지 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인 엄격한 보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서 좀 사회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 중국의 감시 체계를
1: 네.
2: 이야기를 했잖아요.
0: 그렇죠.
2: 이번 이 피지컬 AI가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아주 명확하게 좀 지정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마지막 소식은 미국 정치인들이 AI 챗봇으로 노출되는 평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이 AI 챗봇의 답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웹사이트와 공개 정보들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챗봇이 후보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답변으로 요약해 보여주면서 유권자가 후보를 접하는 그런 방식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0: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AI 챗봇으로 노출되는 평판을 관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걸까요?
1: 네, 후보자의 웹사이트나 뭐 위키피디아 등의 이력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좀 게시를 해서
2: 네.
1: 챗봇이 주는 답변들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2: 데이터를 네. 다 많이 주겠다는 얘기네요.
0: 데이터를
2: 네.
0: 쫙 깔아놓겠다 이거죠.
2: 네.
1: 최근에 미주리주 의회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더스틴 로이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 아, 네.
1: 처음에는 챗 GPT와 제미나이가 그런 로이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로이드가 선거운동 웹사이트에 이력과 정책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하자 챗봇도 세금 감면과 뭐 자금 접근성 확대 등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이걸 보니까 단순히 정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형식도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0: 네, 되게 형식을 AI처럼 네. 주고 있네요.
2: 그렇게 해야 이제 이 AI도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잘 보내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 이 후보자를 그냥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던 것이 이제 주로 많이 쓰였던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또 정치인들은 항상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네.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게 어떤 평판 관리를 위한 그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이 이 챗봇 AI 챗봇의 답변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또 검색 엔진의 경우는 여러 네. 링크들을 보여주고 또 이용자가 직접 비교하도록 하지만 네. 챗봇은 여러 자료에서 정보들을 골라서 하나의 답변으로 요약하는데요.
2: 아, 네. 그렇죠.
1: 이 과정에서 포함되거나 또 제외되는 정보와 이력과 정책을 연결하는 방식들이 후보자의 인상과 또 평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그렇네요.
1: 그리고 최근 챗봇은 기존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직접 검색해 최신 정보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력과 정책들을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온라인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선거 전략이 된 셈입니다.
2: 이게 옛날에는 네. 그 이제 주로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이 언론사가 쓴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봤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편집자의 역할을 AI가 그렇죠. 하게 됐다. 이런 그렇죠. 이제 세상이 된 거네요.
0: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이제 선거 전략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2: 그렇죠.
0: 이게 사실 온라인 정보가 부족한 신인 후보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데이터셋 같은 거를 쫙 깔아놓는 거는 굉장히 자본과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2: 그렇죠.
0: 결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제한도 없으니까.
2: 아 그렇네요.
0: 어마어마하게 댓글 부대를 잔뜩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데이터셋이 더 유리해지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금력 있는 후보가 콘텐츠를 대량으로 배표하면서 좀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그러게요.
1: 네,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틴 로이드가 활용한 그런 캠프 사이트는 네. 후보자의 홈페이지와 위키피디아 등을 분석해 부족한 정보를 알려주고 네. 또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2: 네.
1: 이런 도구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후보의 정보 공백을 보완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자금과 조직을 갖춘 후보가 더 많은 콘텐츠를 여러 채널에 배포하면 온라인 정보량과 그런 노출에서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1: 네. 네. 다만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작동 방식과 그리고 답변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2: 네.
1: 원하는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일부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이것도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 바뀌어가는 알고리즘과 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0: 맞아요.
2: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0: 옛날에
2: 네.
0: SNS 처음 나왔을 때 네. 뉴미디어 전문가들 이렇게 착 나와갖고
2: 그렇죠.
0: 새로운 선거 전략 막 많이 만들고
2: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2: 네,
0: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정치인이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AI에도 이제 자신을 설명하고 나의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AI 챗봇이 후보자가 제공한 정보와 언론 보도 그리고 또 검증된 어떤 공적 기록을 하나의 답변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만큼
0: 네.
2: 답변의 출처를 조금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또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조금 더 구분해서 제시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윤리 기준도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지난 2주간의 AI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요즘은 이 카메라나 배우가 없어도 이 문장 몇 줄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영화 같은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영화들을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제에서 막 상도 받고 또 광고나 뭐 뮤직비디오도 요즘에는 AI 영상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영화 누가 만든 걸까? 누가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 그렇죠. 네, 이런 질문들이 들죠.
1: 감독을 누구로 올려야 될까?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쓴 사람이 감독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결과물을 고른 사람이 감독인지, 아니면 영상을 생성한 AI 회사도 권리가 있는 건지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요.
0: 네, 그렇죠.
1: 사실 더 현실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네. AI가 만든 장면은 저작권이 없다는데 네. 그러면 남이 그대로 가져다 써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0: 아하, 그렇죠.
1: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0: 네.
1: 하이의 고문이신 법무법인 DLG 안희철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진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렸었어요.
1: 아, 네, 그렇죠.
2: 제가 거기 그 영화제 인사위원이어서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네. 네. 했는데 아, 이 영화제 분위기가 너무 좋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로 만드는 영화 이 문제가 이제 많이 커지면서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죠.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 이슈가 이 영화제에서 계속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0: 아, 이게 확실히 네. 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라서 아마 원래도 그래픽을 많이 쓰는 그런 영화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더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2: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제 특히 다른 영화제보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네. 계속 AI 이슈가 더 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장르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판타스틱 영화는 약간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막 가미시켜야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2: AI를 사용하면 너무 좋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영화제에서 특히 AI 이슈가 더 커졌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변호사님 이제 그냥 바로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AI가 만든 영화의 창작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뭐 AI가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그렇죠. 만들고 목소리도 다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영화 AI를 그냥 창작자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예, 복잡한데요. 네. 사실 그래도 현재 현행법상 답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
0: 아, 네.
2: 예,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네. 정의를 하고 있고
0: 네.
2: 그래서 AI가 아무리 정교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으로는 저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0: 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기 때문에.
2: 맞아요. 네. 맞아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돼서
0: 네.
2: 사실 이거는 우리가 카메라로 멋진 장면을 찍었다고 해서 카메라 자체한테 아, 너가 저작자야. 네. 너가 감독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되게 웃긴 거는 AI는 마치 사람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 AI한테 저작권을 줘야 돼? AI한테 뭔가 감독을 했다고 해야 돼?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0: 아, 그렇죠.
2: 그렇죠. 사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0: 그렇군요.
2: 다만 근데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영상은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건 네. 정확하지 않는 말이고
0: 네.
2: 영화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영화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시나리오, 캐릭터, 장면 구성, 촬영 또는 생성, 편집한 거 그다음에 그렇죠. 음향, 네. 음악 자막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죠.
0: 그러니까 그렇죠.
2: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0: 네.
2: 사실은 이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0: 네.
2: 그 중에서도 또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이런 권리로 또 보호를 할 수 있고
0: 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하나의 통으로 AI가 만든 거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하나로 딱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I를 갖다 써서 만들었는가
0: 네.
2: 이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아,
2: 네. 최종 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네.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편집하고 통제했는가. 그래서 AI는 사실은 하나하나 후보를 제시할 수 있죠.
0: 네.
2: 뭐 여러 가지 장면을 하나하나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떤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거를 버릴지 뛸지 관객한테 어떤 감정을 남길지 이거는 어쨌든 인간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2: 이 인간 창작자의 몫이고 이런 것들이 보호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영화 자체가 엄청나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의 사람들 여러 가지 경로의
0: 그렇죠.
1: 일들이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면 이제 프로프를 입력한 사람 영상을 고른 감독 제작비를 댄 제작사 AI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모두 사실 다 내 작품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권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이제 돌아가는 걸까요?
2: 예, 맞아요. 사실은 네. 제가 영화 쪽에 한 특정 부분을 맡았다라고 했는데 내 기여가 인정이 안 되면 되게 네. 속상할 거예요.
0: 그렇죠. 사실은.
2: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내가 돈 다 돼서 내가 제작했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진 또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부분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네. 하나하나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나리오를 직접 썼고 네. 그러면 그 시나리오와 대사는 그 작가의 어문 저작물이 되는 거고
0: 네.
2: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음악과 음향 이런 것들은 또 음악 저작물이나 음반 관련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거고
0: 그렇죠.
2: 그다음에 감독이나 편집자가 AI 장면을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고 컷 전환을 시키고 서사를 만들어내고 리듬과 색감을 이제 설계를 하면
1: 네. 네.
2: 그 구성과 영상 표현에 관한 권리가 이제 또 귀속이 되는 거예요.
0: 아,
2: 근데 또 네. 제작사 문제가 있어요.
1: 네.
2: 사실 우리 입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다 제작사 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1: 결국 돈 낸 사람 거다.
2: 맞아요. 결국 돈 낸 사람 거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청받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여지가 있죠.
0: 네.
2: 그런데 모든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제작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1: 네.
2: 임직원들의 업무상 저작물 요건이 있어요.
0: 네.
2: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했으니까 우리 거야, 내 거야, 네. 제작사 거야 이게 가능한 거고
1: 네.
2: 또는 감독, 작가, 편집장 등의 이제 실제 창작자들과 네. 별도로 계약을 잘 체결해갖고 야, 이거 네가 만들면 이거 귀속은 우리 제작사로 되는 거다
0: 네.
2: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1: 네.
2: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또 영상 저작물에는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취득한 저작권들. 저작권은 원래 만든 사람한테 귀속이 무조건 되거든요.
0: 그렇죠.
2: 네. 이 저작권 중에서 영상 이용에 필요한 권리들.
0: 네.
2: 그러니까 제작사가 어쨌든 이걸 제작했으니까 영상을 이용하고 싶을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영상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나 한 어쨌든 제작자 또는 제작사한테 자동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0: 영상은 좀 다르게 취급하는 거군요.
2: 그렇죠.
0: 그렇죠.
2: 예, 이거를 막상 돈 대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네. 저작권자가 야, 내 거 쓰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특약이 있는 거죠.
0: 네.
2: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영화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크레딧에서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언급해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제작사는 누구고 미술감독은 누구고 이렇게 줄줄이 이제
1: 맞아요.
0: 해주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은 이것들이 크게 좀 축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그렇죠. 들기도 합니다.
2: 예, 그렇죠. 거기 이름 빠지면 엄청 서운할 텐데.
0: 그러니까요.
2: 네. 네. 어쨌든 네.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AI 회사 하나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2: 예.
0: 네. 그리고 또 여태까지는 뭐 단역 이름도 하나 다 써줘도 이제는
2: 맞아요.
0: 그 단역들도 AI로 만들었으면은
1: 써줄 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AI 영화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감독 한 사람의 저작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끝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네, 드는데요.
1: 네.
0: 뭐 시나리오부터 해서 뭐 미술, 뭐 음악, 목소리, 뭐 편집, 뭐 포스터까지 굉장히 이 구성 요소별로 이 권리와 또 참여자별의 어떤 계약들을 다 하나씩 정리해야 이제 실제 배급부터 해서 영화제 출품, OTT 판매까지 안전하게 네. 흘러갈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또 보니까 그 저기 박시영 그 포스터 디자이너님이 또 좀 아주 핫하시더라고요.
1: 네. 이 언론 엄청 많이 뜨시고
0: 그렇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네 이게 보다 보니까 AI 산출물과 그리고 이 AI를 활용한 저작물은 또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AI 산출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산출물도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또 영화화해서 네.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이게 또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2: 예, 사실은 요리에 한번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요리.
2: 예, AI 산출물은
0: 네.
2: AI가 꺼내준 하나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AI가 단편 재료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죠.
0: 네.
2: 근데 AI 활용 저작물이란 거는 그 요리 재료들을 인간이 골라서 손질하고 조리해서 완성한 요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2: 뭐냐면 만약에 비 오는 밤 네온 사인이 비치는 서울 골목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줘라고 하면
0: 네.
2: AI는 만들어줄 거예요.
1: 그렇죠.
2: 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보고 또 여러 장에서의 특징을 골라서 이걸 조합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0: 네.
2: 여러 컷 중에서 또 몇 컷은 지우고 몇 컷은 추가해 갖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2: 딱 단편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하나하나 나오는 거는 AI 네. 산출물이에요. 아. 그건 재료인 거죠. 예. 근데 여러 재료를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추가하고 어떤 건 어떻게 뭐 보완해서 네.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면서 네. 뭐 그 결과의 구체적인 표정, 구도, 빛, 빛의 방향, 네. 그다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해서 만들어냈다. 네. 이거는 AI 활용 저작물이고 이게 바로 저작권 보호의 객체가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2: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 감독이 먼저 시나리오와 콘텐츠를 만들고 네. 캐릭터와 공간의 시각적 규칙을 정하고 네. 장면마다 다양한 프롬포트와 입력 이미지를 사용해서 수십 개의 후보를 만든 다음에 이걸 골라낸다. 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낸다. 이때 이제 권리가 보호되는 거고 저작권 네. 등이 인정되는 거고 네. 뭐 AI를 조금 쓰면 보호된다. 또는 네. AI를 많이 쓰면 AI가 만들어서 보호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0: 아,
2: 네.
0: 우리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 가진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저작물을 만들어냈다. 맞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거네요.
2: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AI 결과물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2: 블랙박스 같잖아요. 네.
0: 그렇죠.
2: 근데 인간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통제 했냐? 이게 보호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이 영화 어떻게 만들었어 했더니 야 AI한테 영상 만들라고 시켜 이렇게 만들었어. 네. 이건 보호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각각의 장면에 AI가 만들었어도 내가 이 장면에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런 거를 의도했고 이런 걸 내가 통제했고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네. 만들었어. 아. 다만 장면은 AI가 만들긴 했어. 네. 이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그 작년인가 네. 재미나이가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할 때 자신들의 어떤 이 영상 생성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네. AI로만 만든 영상을 이제 그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공개했단 네.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영상을 그냥 자기네들이 엔지니어들이 한 게 아니라 영화 감독을 고용을 해서 영화 감독에게 그걸 만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화 같은 진짜 영화 같은 이미지가 영상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리 재미나를 써도 그런 네.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 산출물이 달라지는 네. 거는 사실 기획과 그렇죠.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산출물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카메라 무빙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뭐 조명은 어떻게 비치는지를 영화적인 그 표현으로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어떤 기획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산출물도 달라질 거고. 그 예컨대 저도 이제 막 디자인할 때 이제 AI를 많이 활용을 네네. 하는데 정말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블랙박스 같으니까 그렇죠.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세세하게 그 프로포트를 짜고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의 산출물이지만은 그건 내 기획의 결과물. 네.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걸
0: 볼 수 있죠.
1: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최종 AI 영상은 당연히 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창작성이 있다고 많이 보는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노력과 창작성은 관련은 있지만 같은 건 아니죠.
1: 아, 같은 건 아니고. 네.
2: 네. 물론 노력이 많으면 창작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네. 명확히 얘기하면은 저작권법은 얼마나 고생했는가. 네. 약간 속담말로 얼마나 삽질을 했는가. 이거를 넘어서서 네. 여기에 인간이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했는가를 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 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소위 프롬프트를 두 번 할 걸 갖다가 막 50번 하고 100번 하면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창작성을 이 영상에다가 또는 이 그림에다가 많이 투영을 한다. 네. 네. 그때는 당연히 인간이 구체적 표현을 창작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0: 그렇군요.
2: 사실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많이 통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네. 또 프롬프트 작업 자체도요. 네.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 자체 한 줄짜리 이거는 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네. 얼마나 프롬프트를 기획을 잘했는가 어떤 순서대로 프롬프트를 했는가 네.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자체 프롬프트 자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0: 그렇죠.
2: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또 그것도 인간의 창조성에 투영됐다라는 가장 직접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점 조금은 있어요. AI 영상에 대해서 이게 누가 만들었고 누구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약간 다 판단이 조금씩 세세하게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세세한 아주 작은 차이고요. 네. 사실상 큰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이 결과의 표현 형성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통제했을까. 요게 예. 네.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아주 공통적인 그 기준이어서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대화를 나눈 네. 이 부분들이 결국 핵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0: 예. 이게 요즘에 이 프롬프트가 워낙에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도 좀 AI 잘 쓰는 직원이 있으면 야, 그 프롬프트 좀 공유 좀 해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거부한대요. 이거는 제
1: 자산이지.
0: 내 자산인데 이걸 왜 공유하라고 하세요? 맞아요. 라고 한다는 거죠.
2: 아, 근데 네. 그 사람은 임직원으로 일했으니까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1: 회사 걸로 했으면 사실 회사 거긴 한데.
0: 그렇죠. 자기의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자, 댓글로 뭘 달면 뭘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 네. 자, 지금 이 영상 AI로 만든 건데요. 이거 어떤 프롬프트인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뭘 달면 프롬프트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프롬프트 자체가 새로운 어떤 그 자산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새로운 어떤 저작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 그럴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예전에 저도 이공계 나왔고 이제 우리 현수님도 이공계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코딩 이렇게 안 배울 텐데 우리 옛날에 코딩 배울 때 대학교에서 네. 그 누구는 3,000줄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누구는 1,000줄로 만들고
1: 맞아요.
2: 그러면 1,000줄로 만든 애 코딩이 너무 궁금하고 그쵸. 대단해 보이고 효율적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 요즘 시대에 저희 2000년대 대학 다닐 때 시대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사실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네. 네, 참 그런 게 참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꾸 AI를 인격적 존재로 생각을 해서
0: 그렇죠. 맞아요.
1: 자꾸 저작권을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영화 쓸 때도 스토리보드 쓰고 결국 감독한테 하청 주는 거죠.
0: 그렇죠.
1: 하청을 주고 아니면 감독도 카메라한테 하청을 주고 이런 방식인데
0: 그렇죠.
1: 사실 AI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헷갈릴 부분 좀 없을 것 같은데.
0: 하긴 맞아요. 네. 사실 AI도 일종의 도구인 건데
1: 그렇죠.
0: 우리가 이 AI가 하는 것을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거를 인격화하는 이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2: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야, 너 이거 AI가 다 했지 네가 있어?
0: 그렇죠.
2: 라고 사실 근데 카메라도 야, 네가 카메라가 그렇죠. 다 찍었지 네가 찍었어. 이거 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0: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카메라한테 뭔가 권리 준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너무 AI를 인격화하니까 그런 맞아요.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 이 국내에서도 AI 영화가 저작권 등록까지 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1: 네.
0: 대표적으로 이제 One More Pumpkin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저희 들었는데
1: 네.
0: 이 작품이 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등록되었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2: 네. 사실 One More Pumpkin은 네.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오긴 해요.
0: 네.
2: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볼 때는 예고편 정도?
0: 아,
1: 티저 정도요?
2: 예, 왜냐면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지금, 네. 지금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일반 영화처럼, 일반 영화하고 다르게, 야, 이거 그냥 유튜브 치면은 풀로 다 나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영화이기 때문에.
0: 네.
2: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내 단편 영화고요.
0: 네.
2: 정말로 AI만으로 이용한 거예요.
1: 네.
2: 그거만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고,
0: 네.
2: 이게 이제 AI 영화가 기술적인 실험을 넘어서 하나의 영화적 표현이 될 수 있다.
0: 네.
2: 이거 잘 보여준 사례고요.
0: 그렇군요.
2: 특히 이거 보면 우리가 사실 AI 영상들 물론 지금도 저 릴스나 쇼츠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AI인지
0: 맞아요.
2: 아닌지 헷갈리는데
0: 맞아요.
2: 근데도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아, 이거 조금만 보면 아 이거 AI겠다
0: 맞아요.
2: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 영화는요.
0: 네.
2: 그 AI 영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 어색한 표정이나 움직임 낯선 시선 그런 거 있죠.
0: 네.
2: 요거를 그냥 결함으로 이렇게 보이게 안 하고
0: 네.
2: 이거를 이 역으로 이용해서 공포 장르의 그 불안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그거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AI의 어색함을
0: 네.
2: 공포 영화 장르 영화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기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오히려 AI의 한계가 감독의 미학으로 전환됐다.
0: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 공포 영화 중에 스마일이라는 영화가
2: 네네네네.
0: 있었는데
2: 네.
0: 거기에 보면은 그 안무가 원래 실제 안무가를 하시는 분들 수십 명이 나와서 다 이렇게 엄청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1: 네.
0: 그 표정으로 이제 네네. 그 피해자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1: 딱
0: 말씀하시니까 그게 딱 떠오르네요.
2: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0: 네.
2: 저도 이걸 영상을 좀 보면서
1: 네.
2: 야, AI 영상의 특수성을 이렇게 영화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0: 아, 그렇죠.
2: 이거 많이 느꼈고.
0: 네.
2: 근데 여거는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0: 편집 저작물이군요.
2: 사실은 편집 저작물이 있고
0: 예.
2: 영상 저작물이 있는데 네. 편집 저작물은 이 개별 생성된 이미지나 클립 하나하나를 네. 인간이 이것 중에서 무엇을 골랐고 어떤 순서와 구조로 배치했는지 전체 구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게 편집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는 네. 그 중심이거든요.
0: 그렇군요.
2: 요게 등록이 된 거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죽은 신들의 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AI 영화가 있는데 요런 네. 작품들은 영상 저작물로 등록이 됐어요.
1: 아, 예. 이건 또 영상 저작물
2: 좀 하나 더 올라간 거죠.
0: 그래요?
2: 이 영상 저작물은 단순한 이제 어떤 뭐 편집이나 선택 배열을 넘어서서 네. 전체적인 서사 또는 시간의 흐름, 컷 전환, 리듬, 음향, 색감, 자막, 화면 구성, 뭐 연출 이게 하나의 영상 표현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 더 두텁게 보호받는 그렇죠. 그런 저작물로 네. 등록이 됐다라는 네. 거예요.
0: 영상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받은 거니까요.
2: 그렇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2: 영상
1: 아니라.
2: 자체가. 네. 맞아요. 자체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둘 다 어쨌든 사람, 감독,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것들을 개입해서 모든 걸 했다라는 거, 통제 가능성이 네. 사람한테 있다는 걸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네. 다만, 이게 등록이 되냐 안 되냐로 이게 저작권이 있냐 없냐 이거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꼭 저작권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0: 네. 아 그렇죠. 등록이 요건이 아니죠.
2: 네, 그렇죠. 등록이 요건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전에 우리 철규님께서 나도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만들면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1: 그렇죠.
2: 거죠.
1: 그렇군요.
2: 창작성이 있으면.
0: 네. 그렇죠.
2: 그래서 이 저작권 등록은 사실 이게 특허권과 차이거든요. 특허권은 등록을 해야지 특허권이 있는
0: 그렇죠.
2: 건데 저작권은 그냥 만들면 있는 거고 등록은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누가 언제 어떤 작품을 창작했고 보호받고자 하는 인간의 기여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걸 보호받을지를 그러니까 규정 짓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네. 형식상 등록하는 거예요.
1: 네.
2: 여기에 그렇죠. 등록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0: 아, 그렇죠.
2: 또는 이걸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다라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에요.
1: 아니다.
2: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가 편집 저작물로 등록되고 영상 저작물로 등록된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
1: 네.
2: 이것 자체로 무조건 저작권이 있다? 또는 무조건 저작권이 뭐 편집에만 있고 영상에만 있다? 이건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다툼이 있으면 법원 가서 다시 또 판단을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0: 그러겠네요.
2: 네, 네. 네. 다만 등록된 것만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일보 한 거니까
0: 그렇죠.
1: 그런 권리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맥락을 따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순수한 AI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순수한 AI 산출물 뭔가 싶기도 하긴 한데
0: 그러게요.
1: 네. 네.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실 AI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저작권 없으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그냥 가져다 써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2: 아 그러니까 저도 순수한 AI 산출물은 뭘까? 왜냐하면 그렇죠. 프롬프트 하나만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뭐지? 약간 애매하긴 해요.
1: 그렇죠.
2: 다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통제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창작성이 별로 안 들어간 거는 그거는 AI 그냥 단순한 산출물에 불과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관점에서 접근하면 막 가져다 쓰는 거는 안 돼요. 그것은
1: 네.
2: 어쨌든 간에 하나의 AI 산출물이라도 그 영상이나 그 사진에 포함된 전체적인 뭐 시나리오, 장면 선택, 배열, 음악, 자막, 편집 구조 등등은 어쨌든 인간의 저작물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가 그 논의거든요. 순수한 AI 산출물이 어딨어.
1: 그러니까요.
2: 인간이 다 개입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이걸 막 가져다 쓰면 기본적으로 뭐 예컨대 이걸 뭐 복제권이라던가
1: 네.
2: 뭐 공중송신권이라던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던가
0: 네.
2: 이런 거에 대해서 침해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0: 네.
2: 그 외에도 예컨대 뭐 영상이나 그림 안에 어떤 특정 회사의 뭐 상표나 특정 캐릭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도 될 수 있고
0: 아, 그렇죠.
1: 그러네요.
2: 특정 인간 배우 가수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하면은
1: 네.
2: 그때는 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뭐 개인정보 또는 부정한 경쟁 행위를 했다 남의 걸 너무 쉽게 도용했다 그래갖고
0: 그렇죠.
2: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도 가능할 수도 있고
0: 네.
2: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럼 이제 이 계약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 영화도 그렇지만은 AI 영화도 사실은 뭐 감독, 뭐 작가 그리고 또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리고 뭐 편집자, 뭐 음악하는 작사, 작곡가, 뭐 제작사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영화 제작 프로세스일 그렇죠. 텐데 그럼 이 계약서에서는 꼭 무엇을 넣어야 되고 또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좀 네, 궁금합니다.
2: 예, 사실은 이 계약서에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계약서 자체에
0: 네.
2: 대해서.
0: 네.
2: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이 AI 영상을 갖다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감독,
0: 그렇죠.
2: 작가, 네. 뭐 프롬프트 아티스트, 그다음에 편집자, 네. 음악가, 제작사까지 여러 네. 당사자가 있어서 계약서에는 사실은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네 우선, 가지.
2: 예. 우선 어떤 AI 도구를 어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 제작 계약서에는 이런 게 없겠죠. AI를 그렇죠. 갖다 이용하는 걸 전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0: 그렇죠.
2: 다만 어떤 AI 도구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되냐. 사실 제가 제작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AI로만 이용을 해요.
1: 네.
2: 그럼 이제 배신감 들 수도 있거든요. 야, 내가 사람 데리고 찍으라 그랬지 AI로만 하라고 했냐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 AI 도구도 무료, 유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이 AI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냐. 입력 자료의 처리가 어디까지
0: 네.
2: 가능하냐.
0: 네.
2: 그다음에 산출물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그 AI 도구와의 약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 영화 제작 계약서에도 넣어야 된다라는
0: 네.
2: 거고.
0: 네.
2: 그다음에 권리 귀속도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이 영화 하나 만드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네.
2: 인간이 만든 시나리오와 음악, 캐릭터 설정, 편집, 연출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1: 네.
2: 제작사가 양도받는 게 맞는지 또는 제작사가 이용 허락만 받아갖고 이용을 하는 건지
1: 네.
2: 또는 뭐 프롬포트와 작업 로그나 미공개 콘티 뭐 제작 워크플로우의 소유와 외부의 사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다라는 건데 아 이게 참 이런 게 다 계약서에 들어가면 참 복잡하긴 할 거예요.
0: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2: 거기다가 보증과 책임의 한계도 좀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0: 네.
2: 왜냐하면 창작자가 사용한 AI의 입력 자료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또는 제3자 권리 침해 주장이 들어오면
0: 네.
2: 누군가가 야 이거 왜 내 거 가지고 만든 거야 라고 하면 누가 대응하고 그 대응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합리적으로 규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1: 네.
2: 거고 또 AI 영상이 나오면 이제 2차적 이용과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히 해야 돼요.
0: 아 그렇죠.
2: 네, AI 영화는 이제 원본뿐만 아니라 예고편, 쇼펌, 뭐 더빙 자막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부수적인
0: 그렇죠.
2: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영화가 있으면은 AI한테 그 영화를 넘기면서 야 이거 요약본 만들어줘, 예고편 만들어줘, 그럼
0: 네, 그렇죠.
2: 만들 거예요. 쉽게 만듭니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우리 영화보다 재생산하고 뭔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훨씬 쉬워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 2차적 저작물 등에 있어서의 네. 새로운 수익은 또 어떻게 분배될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요하다.
0: 그러게요.
2: 라는 네. 겁니다. 우리도 네.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영화 이제는 그냥 편집물 만들 수 있어요.
0: 그렇죠.
2: 제가 그 자문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0: 네.
2: 거기 기술이 뭐냐면 30분짜리 영상을 받아다가
0: 네.
2: 제가 스크롤을 해서 15분으로 이렇게 줄이면
0: 네.
2: 30분을 AI가 알아서 핵심만 15분으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95분짜리 축구 영상이 있다.
0: 예.
2: 지금은 95분짜리 풀 영상 떠 있고 유튜브에
0: 예.
2: 그다음에 손흥민 골 장면만 따로 떠 있고
1: 네.
2: 손흥민 움직임 장면 떠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는 95분짜리 영상을 스크롤로 쭉 당겨서 10분으로 줄이면 10분에 가장 맞는 영상을 딱 해주는 거예요.
1: 그 맥락에 다 맞게.
2: 그 맥락에 맞게.
0: 와,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네. 저희 사실 옛날에 이런 영화 요약본 보려면은 출발 비디오 여행 보면서.
1: 맞아요.
2: 맞아요.
0: 그 요약본 보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사실 그걸 보고 재밌어가지고 봤다가 낚이는 경우가 굉장히
1: 맞아요.
0: 많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요일 아침에 봤다가.
0: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 시대에는 이제 유튜버들이, 영화
2: 네.
0: 유튜버들이 되게 잘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요약본을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AI가 이렇게 그냥 확 줄여준다면은 어떤 그런 인간들의 편집적인 노력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2: 맞아요.
0: 시대가 되는 거네요.
2: 맞아요.
0: 네.
2: 그래서 그런 게 싹 사라지는데 대신에 너무
0: 네.
2: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2: 그거에 대한 권리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 분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0: 그렇죠.
2: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약적으로 이렇게 딱 잘 세세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영업 비밀, 비밀 정보 유지 약정 같은 것도 체결해갖고 이렇게 NDA라고 하거든요. 네. Non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서 NDA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비밀 유지를 시킨다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정 경쟁 방지법 같은 게 있어서 내 노력을 너무 쉽게 가져가서 이익을 보면은 부정 경쟁 행위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보호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게 첫 번째 방패다라고 하면 계약상 보호받는 거, 부정 경쟁 방지법상 보호받는 거, 영업 비밀을 통해서 보호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패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AI가 어떻게 보면은 도구 하나지만은 이게 완전 산업 형태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 형태도 매우 매우 매우 정말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AI가 만들었으니 저작권이 없다도 틀리고 내가 프로프를 썼으니 전부 이거 다 내 거다라는 또 다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2: 네. 애매해요.
1: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에 맞게 맥락을 또 보고 해석해서 판단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핵심이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AI 영상을 만드는 과정의 모든 자료와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렇네.
2: 나중에 분쟁 터지면은 야 내가 이거 내가 편집한 거야 내 기획이야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0: 이제 이만큼 이제 AI가 뭔가 이 새로운 시대의 카메라이자 나의 미술 감독이자 나의 편집자이자 나의 이제 어떤 거대한 어떤 스케치북 스튜디오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장면을 남길지는 이 사람의 선택과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창작자도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이른 과정까지 함께 잘 남겨서 나의 권리를 좀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그 법무법인 DLG의 안현철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0: 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안녕.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에는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도 차가 많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라 고속도로에는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들 또 퇴근 차량들로 양방면 모두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강일까지 정체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좀 나죠. 그래도 한낮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을이 올듯 하면서도 왠지 여름이 더 길어진다 이런 기분인데요. 실제로 국립기상과학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반도가 여름이 가장 긴 나라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71년 이후에는 여름이 171일, 1년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거라 그럽니다. 봄과 가을이 말 그대로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던데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비가 지나가고 나면 더위와 함께 폭염의 피해도 하나하나 사그라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가을 바람처럼 여러분의 살림에도 반가운 소식들 많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힘차게 출발해봤습니다. 송가인 꽃이 아니면 어떤가 질경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신나는 곡으로 출발해봤어요. 송가인 꽃이 아니면 어떤가로 출발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또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덥다 덥다 얘기를 계속 요즘 머니특별시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직은 가을 냄새보다는 여름 냄새가 좀 강한 느낌이죠. 어른도 여름방학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하게 되잖아요. 두 분은 어렸을 때 여름방학 하면 뭐가 떠오르실지.
2: 저는 조금 슬플 수는 있어요.
0: 네, 갑자기. 네.
2: 아, 좀 슬플 수는 갑자기 예. 울컥했어요. 예. 그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네. 가족들과 부모님, 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랑 네. 형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 갔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0: 뭐요, 좋잖아요, 그러면.
2: 성인이 되고 나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여름 휴가나 여름 방학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름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 뭐 이제 가까운 친구나 여행 가는 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0: 부모님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하셨구나. 네.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효도하시면 되죠. 뭐
2: 많이 많이 더 많이죠.
0: 그런 쪽으로. 네. 그걸 바탕으로 좀 같이 뭐 부모님 모시고 또 좋은데 여행 가실 수도 있고.
2: 맞아요.
0: 아 그래.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제 약간은 뭐 이렇게 저 주도권을 맡겼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철 모르고 가서 같이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인데 요즘은 어디 여행 가려고 해도 우리가 다 맞춰놓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어릴 때랑은 많이 다르지. 부모님과 여행이 떠오르시고 이재한 팀장님은 뭐 어떤 게 여름 방학 하면 떠오르실까요?
1: 여름 방학 때 계곡 놀러 갔던 거. 계곡 놀러 가서 그냥
0: 부모님하고
1: 부모님이 또 이제 데리고 가신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캠핑도 그 텐트 같은 걸 이렇게 딱 갖고 가가지고
0: 맞아요. 교육 같은데 그렇게 많이 놀았죠.
1: 그냥 뭐 하루 이틀 자고 뭐 아니면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근처에서 이렇게 뭐 텐트든 뭐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0: 아 그래요?
1: 자연을 훼손한다고
0: 그 정해진 지역이 딱 있죠.
1: 네, 그 공간 아니면 맞아요, 못하는 맞아요.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 또 해보고 싶긴 한데 워낙 그 복잡해진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맞아. 이 어릴 때의 추억이 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그래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어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연을 경험하려고 놀러 가보자 해도 막상 딱 떠나보면 아이고 사람에 치이고
1: 무슨
0: 뭐 이런저런 제한에 치이고 이런 경우 있죠. 맞아요. 아유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연배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분들 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시대 변화가 아주 급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저희 뭐 그래도 내일 모레 40이니까요.
0: 아 그래요?
2: 저는 아닌데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닥거리면서 시작하는 하지만 사이는 참 좋은 이재한 정영환 두 전문가와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유튜브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저 말고요. 이 두 분의 멋진 전문가의 아주 출중한 외모 함께 감상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두 글자 달아주시면 전문가들과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름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서 총 10만 가구 공급에 나서고요. 이 중에 2만 7천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 3곳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급인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요. 이터 69만 평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아파트 착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강변인데도 20년 동안 방치됐던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는 1000가구,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는 4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되는데요. 지구 지정, 보상, 이주 절차를 서둘러서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129 대책때 나온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터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서 2029년까지 착공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올해 나올 10만 가구와 기존 대책 13만 가구를 합쳐서 모두 23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성수품 물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배신고 상품 10개 소매 가격이 4만 3,297원, 지난해보다 20.6%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도 한 달 사이 28.6% 오르면서 폭염에 민감한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무, 계란 같은 다른 주요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 후지 상품은 18.8%, 무는 23.3%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사과 출하량이 전년보다 19.3% 늘어날 전망이고 배 출하량도 역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11일 일러서 신고 배추라도 앞당겨질 전망이고요. 다만 고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과일 일소, 착색 불량, 채소 생육 부진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 여건이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지자체와 특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체 민간 검사소 1,994곳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사 장면 기록 분량이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검사 일부 생략, 시설 장비 기준 미달이 각각 5건과 3건씩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과 기술 인력 7명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자, 어떤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1: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예. 자 오늘은 보험료보다 대출, 소비까지 우리 집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이렇게 아낀 돈을 대출 상황과 저축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한번 저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를 벗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랑 제 월급 합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상하게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부가 따로 관리하던 통장 이제부터는 합치기로 했습니다.
1: 아니 여보, 지난달 보너스 받았다고 했잖아. 왜 통장에 이 돈밖에 없어?
2: 당신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당신이 그랬잖아. 이 보너스는 없는 돈이다. 무조건 모아야 한다고 했잖아.
1: 아, 그래서 다른 통장에 저축해둔 거야?
2: 아, 그게 사실 요즘에는 이게 그 있잖아, 여보. 이 저축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주식을 좀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딱 230층에 걸려가지고 지금 최고점이었나 봐.
1: 아휴, 내가 못 산다 정말. 내가 당신 이제 주식은 절대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
2: 미안해. 근데 여보, 그 가방 뭐야? 못 보는 건데?
1: 나 다음 주 생일이잖아. 당신이 뭘 사줄지 고민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샀어. 고마워. Thank you. I love you.
0: 네. 제가 참고로 AI 아내랑 결혼한 건 아니고요. 진짜로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저 둘 다 누굴 탓할 일장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양쪽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을 마련할 때 받은 대출도 있고요.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생겼어요. 보험료도 가족 전체로 꽤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 보험이라도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빚도 갚으면서 제대로 된 저축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저희 가족의 꼬여버린 재무상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까요?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40대 맞벌이 부부가정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일산에 사시는 우리 40대 직장인의 사연을 연기를 하다가 우리 정영환 팀장님이 남편의 얘기를 이제 잘 풀어가시려고 의욕적으로 연기를 출발하셨는데 반대편에서 이재한 팀장님이 아내로 딱 받아주시는 게 우와, 야, 연기력이 아주 급상승하고 계셔서
3: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0: 여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제가 사연 내용을 잘 집중을 못했어요. 야, 훌륭하신데.
4: 어휴, 못 살아
0: 이런 거. 야, 좀 이따가 이 연기에 물이 오르실 정도로 오르시면 연기자로 한번 섭외고 오시지 않을까 두 분에게.
3: 네. 그 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코너를 진행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버는 돈이 두 분 앞에서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돈이 지나고 보면 모이질 않더라. 통장이 쉽게 텅장되더라. 이런 말씀이고.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이더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아까 정영환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거군요. 돈은 네.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5: 맞습니다.
0: 오늘의 그 사연자님,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좀 풀어나갈까요?
5: 자, 이번 상담은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예. 자, 저희 남편분께서 머니투표시의 저희 애청자십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5: 거의 매일 청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 주신 거예요. 상담 문자로 상담 적으셔서 가족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0: 예.
5: 자, 그런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험만 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을 살펴보니까 대출이 보이고요. 대출을 확인해 보니까 소비가 보이고요. 소비를 확인하니까 저축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0: 예.
5: 자, 그래서 오늘 상담은요, 보험 상담이라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재무 설계를 다시 한번 짜는 종합 재무 상담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얘기가 있는데, 이 시간에 나오시는 이 든든한 재무 전문가 분들이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재무 전문가 이렇게. 그 사연 들어오는 게 이제 보험 관련된 질문이 많다 보니까 보험 리모델링 쪽으로 자주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재무 전반에 걸친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0: 돈뿐만이 아니고 저희 늘 소개해드린 대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은 한 방에 이분들이 잡아서 잘 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재무 상황이 과연 이분들은 예상한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좀 엉켜 있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셨고 자 그럼 보험 쪽부터 하나씩 좀 풀어주실까요?
1: 네 일단 먼저 남편분의 보험이 한 4건 정도 있었는데요. 예. 월에 한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납득. 하고 계셨고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6건 정도 보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예. 월에 한 24만 원 정도 네네.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 자녀는 보험료가 4건에 17만 원 예. 둘째는 3건에 14만 원 정도 예. 해서 총 4인의 가족 보험의 개수는 총 17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에 한 9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었습니다.
0: 예. 이게 뭐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뭐 재무 상황도 다르고 보험 가입 상황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언뜻 듣기에는 총 4인 가족 보험이 17건 개수만 해도 그리고 총 지출이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2: 네. 적진 않죠. 자, 보험을 살펴보니까요. 의외로 이게 너무 많아서 무조건 저번 뭐 예전처럼 많이 가입해서 없애드는 보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특히 저희 남편분, 저희 애청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뿌듯했던 게 하나 있어요.
0: 뭐요?
2: 바로 지금 가입되는 보험 중에 네 건의 보험 중에 바로 치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방송 듣고 가입한 거예요.
0: 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2: 네. 그래서 예. 어떤 게 중요하냐 했더니 방송을 듣고. 치아 보험은 가입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듣고 나서 가입하셨고 예. 지금 현재 25개월이 딱 되셨습니다.
0: 네.
2: 자 면책 기간까지 고려해서 가입하신 거라서 이 부분의 치아 보험은 유지를 하고요.
0: 예.
2: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없애기로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2: 자 또 실비의 실손 보험도 가입돼 있었는데요. 지금 1세대 실손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0: 오.
2: 최근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세대로 바꾸면서 보험료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0: 네.
2: 현재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최근에 현재 지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준비를 변경해야 되는데
0: 예.
2: 확인해 보니 치료를 비교적 좀 자주 받고 계셨던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0: 네.
2: 그래서
0: 예.
2: 기존에 있던 이 조금 비싸지만 1세대 실비는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보니까 평소에 이런 데는 보험 쪽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시군요.
2: 네.
0: 특히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시점이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딱 내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일찌감치 가입을 해두셨던 거고 사연자님 상황에 맞게 유지해야 될 보험 우선 판단을 해주셨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일단 실비와 치아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 정도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암 진단비, 뭐 뇌나 심장 쪽 관련된 진단 보험을 한 두 개 정도 더 갖고 계시고
0: 예.
1: 한 17만 원 정도 보험료 납부 중이셨는데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이제 아무래도 중복해서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있었기
0: 네.
1: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보장에 대한 범위 주체가 좀 좁은 편에 속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두 개의 보험 중에 한 개는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좀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0: 예, 보장 범위 좁고 또 서로 중복되는 건 과감하게 덜어내고 보험료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2: 이렇게 되면요. 남편분의 보험료가 한 달 월 나가고 있던 금액에서 약 1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이 암보장도 같이 줄어들긴 했어요.
0: 예.
2: 암진단비가 기존에 5천만 원 있던 게 3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장에 대한 범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장액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은 계산해 보았습니다.
0: 예. 남편분의 보험은 이렇게 해결이 됐고 이제 아내 쪽도 한번 살펴주시죠.
1: 네. 아내분은 6건에 24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 건데
0: 네.
1: 역시 전략적으로 가입한 치아보험 한 건이 있었고요. 이 만기가 된 건강보험, 실비보험, 이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입했던 이 암, 뇌, 심혈관 관련된 진단비가 포함된 보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0: 예.
1: 이 보장 내용으로만 보면 보험 뭐 아주 잘 가입돼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편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0: 예.
1: 다만 운전자보험 하나가
0: 네.
1: 보통 이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형사합의금 또는 뭐 변호사 선임 이런
0: 맞아요.
1: 목적이
0: 네.
1: 주된 내용인데
0: 네네.
1: 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이 좀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0: 예.
1: 이 보험 자체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0: 네.
1: 상해특약을 좀 여러 가지로 갖고 계시다 보니까 3만 원이 좀 넘어가게 이 보험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종합보험의 내용에도 상해특약이 있으니까 그 내용 중복된 내용들 좀 제거를 해서 만 원대로 보험료를 좀 줄여놓기로 예. 했습니다.
0: 운전자 보험도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리는 쪽으로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낮춰주셨고. 아니, 그 사연 듣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 쓰시고, 어?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셨지만 보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네. 알차게 다 부부가 준비를 하셨던 것 같네요. 자녀들의 보험은 어땠습니까?
2: 자, 우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보험이 총 4건에 17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3건에 14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자녀의 보험이 동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예. 자, 보험이 30년 납으로 이게 12만 원 정도의 보험이라서 종합보험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비싼 편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보장분석을 통해서 안에 가입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가입 내용 괜찮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금 보험이 그래도 3건, 4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분명히 중복되는 보장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는 수술비나 입원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녀분들의 필요 없는 혹은 중복되는 부분만 살짝 덜어내기로 했고요. 예. 이렇게 할 경우에 한 사람당 4만 원 정도씩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 가족 보험료를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월 보험료 4인 가구 9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다 그러셨으니까 이제 70만 원 정도로 줄였네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연자분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예. 네, 이 사연자님의 가정이 21년도에 예. 약 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0: 아, 맞다. 저기 보험 얘기로 그칠 게 아니라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잘 리모델링이 끝났고 그 외의 문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군요.
1: 맞아요. 네. 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네. 현재 이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 약 1억 원 정도가 이제 올랐죠.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0: 아, 3억 5천만 원이 다 내 돈이 아니군요.
1: 네네.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남편분의 신용대출이 1,500만 원, 예. 마이너스 통장이 800만 원, 이 배우자분의 회사대출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상담.
0: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군요.
2: 네. 이제부터 네. 오늘 상담의 키포인트 얘기 한대요. 예. 상담하면서 정말 하나씩 나왔습니다.
0: 그러네.
2: 처음에는 주택담보대출 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갑자기 좀 더 물어보다 보니 10분 뒤에 신용대출 말씀하시고 또 없으신가요? 했더니 아 맞다 이것도 있어요. 저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0: 예예.
2: 그래요 끝인가요? 했더니 옆에서 배우자님은 사실 저도 있는데요.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출이 있으신 거예요.
0: 예.
2: 그래서 제가 농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까도 계속 나오면 안 파갔네요.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미담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가정에 대출이 이렇게 나도 있다 너도 있다 하나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상은 이랬네요. 대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원하셨던 저축을 엄두도 못 내셨던 거지 그죠?
1: 그렇죠. 이제 매달 대출 상환액으로만 약 한 150만 원 정도를 매달 내고 계시다 보니까 예. 사실 저축은 좀 꿈에도 못 꾸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비를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0: 예.
1: 네, 소비를 확인해봤더니 지난해 배우자분의 카드 사용 내역이 한 3,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0: 오, 예.
1: 이 자녀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지출이 하나 있었는데 네. 배달료 외식비였습니다.
0: 아, 배달해서 네. 많이 시켜 드시는구나.
1: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는 외식 비용이나 배달 음식으로 이제 쓰고 계셨었던 상황이죠.
0: 생활용품 같은 거 마트 가서 시장 가서 장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부분 배달 바쁘기도 하셔서 현대인들 생활 패턴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네. 외식비로도 이렇게 많이 쓰시고
2: 네.
0: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이게 꽤 큰 소비죠.
2: 적진 않죠. 외식비가 아니라 외식비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 두 분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소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많은 것 중에 라고 물어봤더니 두 분은 동일하게 네.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요.
0: 아, 먹는 거.
2: 네,
0: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부부 사이가 뭐든지 하나 일심동체 되는 거 있으면 오래갑니다.
2: 예. 맞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그런가 해서 보니까 주로 배땡이나 쿠땡 있지 이런데 그런데 왜요?
0: 아니요. 계속 얘기하십시오. 아닙니다.
2: 했는데
0: 네. 비방용 용어를 말씀하시려고
1: 큰일 날 뻔했네요.
0: 순간
2: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많은 주문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예. 그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최상급의 등급에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0: 그만큼 많이 네. 시켜 드신다.
2: 그만큼 이 두 분 다 먹는 거에 진심이신데 이건 네. 포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자, 대신 매일 이렇게 배달 외식을 하던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줄이셔야 돼요. 예. 이렇게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아는 대답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목표를 정해봅시다. 150만 원에서 절반까지 바라지도 않을게요. 3분의 1. 50만 원만 좀 줄여 절약해보자.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약속한 대로 지켜지게 되면 지금 벌써 보험료 20만 원과 소비로 배달음식 나가는 금액이 50만 원, 즉 70만 원 정도가 매달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다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대출과 저축에 연결하는 방식을 저희가 권해드렸어요.
0: 예. 우리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재보면서 막 식단 잡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다이어트 하는 거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좀 계획적인 소비, 예, 계획에 따른 지출 뭐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은 초반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1: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몸무게도 빠지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요.
0: 그러니까.
1: 효과가 보이면서 이제 더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데 에이. 돈도 처음에 모을 때는 뭐 몇십만 원 모여봐야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가 어느 날 열어봤더니 막 몇백만 원 쌓여 있으면
0: 그러니까.
1: 그때 몇 천만 원 쌓여져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저축이 시작된다라고 맞아요. 보면 되겠죠.
0: 아, 정말 상담 잘 받으셨네요. 네. 처음에는 보험 리모델링으로 접근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죠. 예, 재무 전문가답게 하나하나 양파까지 파헤쳐가지고 예,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돈을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네, 그렇죠.
0: 예, 보험료 줄이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대출 소비 확인하시고 저축 계획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완성된 재무 상담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보험료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줄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부분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이 가정처럼 소득은 있는데 돈이 좀 잘 모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정지출과 뭐 이런 보험, 대출, 소비 이런 내용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0: 예.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 정리해서 보험료 줄여드렸고요. 그렇게 마련된 여유자금은 대출 상환 또는 저축 까지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재무 상황 제대로 분석해보고 싶다.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신청하시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육중한 밴드 직장인 블루스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갑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원희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죠.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첫 번째 민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튜브로 아라하님이 얘기 듣다 보니까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새는 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진짜 새는 돈 막는 것부터가 첫 출발점이라는 거 앞선 사연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희숙님은 49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한 7학년 7반 정도 되셨네요. 그죠? 저희 때는 교육비랑 교재비가 제일, 교재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가 친척 다 챙겨야 되는 시대라서. 그래요. 초롱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떤,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면 부담 없이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7283번님은 방송 듣다가 재보험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하셨어요. 그동안 보험 이것저것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도 많아서 저는 보험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하셨고요. 보험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저처럼 어차피 보험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것 같다면 갱신형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해서 필요할 때만 유지하는 거 어떨까요? 보험을 자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더라도 처음부터 저렴하게 가입하면 괜찮을지 이게 궁금하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뭔가 보험을 처음 준비할 때 보험료도 적당하고 보장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잘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경제 상황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나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이 두 가지만 충족될 수 있다면 굳이 보험을 해지할 이유가 없겠죠. 해지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너무 비싸게 가입했거나
0: 반대로
1: 유지가 못할 정도로 두 번째로는 이 원하는 보장이 아닌 상태로 가입을 한 경우 내가 생각한 그 그림이 아닌 거죠. 그렇게 가입을 했다면 해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근데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를 겪지 않는다면 해지할 일도 없고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유지하려고 보험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두 개 다 맞물리는 거네. 동전의 양면 같이. 자, 보험을 만약에 새로 준비한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갱신형 비갱신형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2: 자, 어떻게 저희 방송을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답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더 답변 드릴게요. 자, 일단 보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보험,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실손의료비, 두 번째는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수술비들 위주로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내가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보면 가장 튼튼한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건축하듯이 이것 또한도 바로 기둥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추가로 가입하고 싶을 때 무언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갱신형 혹은 비갱신형으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비갱신형으로 바꾼다. 이런 접근은 어떻습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갱신형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장기간 유지를 하게 되면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더 돈을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총량이. 그래서 또 그때 가서 또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동안 냈던 돈들이 또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는 보험료까지 따져보면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갱신형이 비갱신형보다 뭐 낫다 좋다 이렇게 단박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따질 때 따져볼 때 갱신형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2: 아, 물론 있습니다. 갱신연금은 잘못된 보험이 아니에요.
1: 그럼요,
2: 그럼요.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네. 특히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첫 번째,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1: 아.
2: 솔직히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49년생이신 저희 청취자님이 사연 주셨던 것처럼 네.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만기가 되는 시점과 거의 얼추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갱신형 혹은 내가 치료 이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험이 없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비갱신형을 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부담돼요.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갱신형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나이가 많거나 치료 이력이 네. 있을 때.
2: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보장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갱신형이라고 해도 예. 보험을 준비하는 게 더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경우 말고 또 갱신형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1: 앞서서 이제 필요한 보장을 이것저것 잘 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아, 나는 좀 뭔가 보장을 좀 더 보충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0: 예, 예.
1: 그럴 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내 보장을 키우는 방법으로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0: 예.
1: 네, 그렇게 되면 전략적으로 보험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0: 네.
1: 아무래도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기본 보장을 갖춘 다음에 보충용으로 갱신형을 쓸 수도 있다. 여러 사연들 경험하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내가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정영원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길이 다 보이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헛갈린다, 기준을 잡기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연이 들어온 김에 기초적인 내용, 아주 일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 문득 등장한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문제 내주실까요?
1: 제가 냅니다.
0: 실로폰 채를 벌써. 네. 무섭다. 왜 이렇게 후려칠 것처럼 채찍처럼 잡고 계세요. 실로폰 채를.
1: 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납입 면제 기억하시죠?
0: 납입 면제.
1: 네. 네. 납입 면제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납입 면제라고 하는 거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중대한 질병이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0: 예.
1: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장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0: 예.
1: 자, 그렇다면 퀴즈 드릴게요.
0: 아, 이제 문제예요.
1: 네. 네. 이 모든 갱신형 보험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갱신형 보험 얘기를 한참 우리가 했었는데 갱신형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없다.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1: 자, 힌트 드릴까요?
0: 헷갈리네요.
1: 힌트
0: 예.
1: 드릴까요?
0: 예.
1: 모든 갱신형에는 납입 면제가 있다.
0: 안 그래도 모든에 제가 지금 꽂혀가지고 이건 아닐 거야라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갱신형 보험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것 같은데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손해인가? 아닌데. 납입 면제는 다 좋은 건데 근데 모든 갱신형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제 내신 의도를 생각해서 정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갱신형 보험 상품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그건 아니겠지. X. 중간에 네.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1: 고심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갱신형에는 납입 면제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0: 그렇겠죠.
1: 네. 보험사에 따라서 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다만 갱신형에 납입 면제가 있다면 네. 조건이 있습니다.
0: 아하. 자, 까다로운 조건이 붙나요? 어떤 네. 조건일까요?
2: 자, 일반적으로 갱신형 보험에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 갱신되기 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0: 예.
2: 자, 제가 만약에 20년 갱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음흠. 자, 그러고선 제가 한 달 뒤 혹은 제가 1년 뒤에 갑자기 아까 납입 면제 되는 조건 사유에 해당이 돼서 면제가 됐습니다.
0: 예.
2: 자, 그럼 언제까지 면제냐? 바로 남은 기간이 19년만 면제가 된 거고요.
0: 네.
2: 그리고 갱신보험은 20년 갱신이면 다시 언제 갱신이 되죠?
0: 19년
2: 20년 뒤에 다시 갱신되잖아요. 예, 예. 다시 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갱신보험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갱신보험처럼 20년 납 100세 만기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조건이지만 예. 이건 만기 기간이 딱 20년이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점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0: 1년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납입 면제 시작된다 해도 19년 동안 남은 19년 동안만 면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될 때는
2: 다시 내야 됩니다.
0: 다시 내야 되는 거고.
2: 네. 어허.
0: 끝까지 유지해야 될 기본 필수 보장들은 비갱신형으로 단단하게 다져두시고 나이와 병력에 맞춰서 갱신형을 보충용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전략 괜찮다고 오늘 조언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험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납입 면제 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혼동되시는 분들 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늦기 전에 꼭 한번 전체적인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상담 특별히 신청하실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따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7722번님 이번에 병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진료비 영수증하고 세부 내역서만 내면 바로 입금이 되던데 어떨 때는 진단서까지 따로 돈 들여서 떼오라고 하고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서류 뗐다가 안 쓰게 되면 돈 아깝고 안 뗐다가 다시 또 병원 가려면 너무 번거롭다 하셨어요. 아, 진짜 꼭 필요한 서류가 뭔지 좀 알기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이 실손의료비에 관련돼서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0: 예.
1: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
0: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1: 네, 이 두 가지만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0: 예.
1: 근데 두 가지 서류 안에는 어떤 검사를 했는지, 어떤 처방을 했고, 뭐 수술이나 입원 등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부담한 금액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0: 예.
1: 병원비 병원에서 어떤 이행된 어떤 내용들은 실비 청구할 때는 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이거를 예. 기본적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검사를 했거나
0: 네.
1: 뭐 도수치료를 했다거나
0: 예.
1: 뭐 주사를 맞았거나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0: 예.
1: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이제 실손보험 청구할 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입원한 경우에는 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나요?
2: 네, 맞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추가가 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그 상세 내역서는 영수증 디폴트 값이에요.
0: 네.
2: 변함이 없습니다.
0: 네.
2: 다만 입원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치료 과정에서 입원하게 되었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0: 예.
2: 입원을 어떤 질병 때문에 했고 며칠간 했다는 내용에 적혀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 간단하게 이제 건강 검진 종합 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때 이제 위 내시경
2: 아, 네네.
0: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한 다음에 용종 제거술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수술한 경우에는 또 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나요?
1: 네, 그때는 추가적으로 수술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0: 예.
1: 네, 이게 뭐 병원에서는 수술 확인서가 없으면 뭐 진단서를 대용을 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뭐 의료 차트 같은 걸로 대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수술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0: 예.
1: 수술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기본이고요.
0: 예.
1: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질병으로 어떤 수술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술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죠.
0: 예.
2: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 확인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2: 다만 이 당시에는 용종 같은 거는 입원하지 않죠?
0: 네.
2: 그럼 입퇴원 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0: 아, 네.
2: 네.
0: 정리해보면 이제 각종 검사, 치료, 처방 이런 걸 받고 나오셨으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청구를 하시고 입원하시면 입원 퇴원 확인서 추가 발급하시고 수술하시면 수술 확인서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과정이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서류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진단비 청구할 때 검사 같은 거 이것저것 많이 받게 되잖아요.
2: 네.
0: 그 검사 내용들은 어떤 걸로 증명이 되는 건가요?
2: 자, 이럴 때는 상세 내역서에서는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따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네. 의료기록 사본과 진료 차트를 추가로 발급해서 검사는 무엇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고 예. 그것에 대한 의사 소견은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담겨있는 내용이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실손보험 청구 서류 관련된 질문 들어와서 총 정리를 해주셨네요. 통원 치료인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두 가지, 입원하신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하나 더, 수술 받으셨을 땐 수술 확인서 추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팀장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급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원포인트 정보들 하나씩 남겨주신다면요.
2: 자, 보험이란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나 내는지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 내 담당자와의 소통이 얼만큼 잘 되냐가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빠르게 대처할 수도
0: 맞아요,
2: 있습니다.
0: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적인 추가적으로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연락 올 수 있게끔 예. 미리 좀 요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보험이 중간에 사라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0: 그럼요.
1: 그래서 기둥으로 세워둘 수 있을 만한 보험을 잘 선택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비갱신 먼저 준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예.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여러 사연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일반적인 내용들 오늘 특히 많이 짚어드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두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머니투표시도 이제 물러갑니다.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와 서울시내도로, 국도 모두 전체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었고요. 사고도 많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 더 밀리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또 진출입로 부근이라서 일대로 더 혼잡합니다. 구리나들목부터 사고지점 지나 종암분기점까지 전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해양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말복이기도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는 광복절 연휴도 시작됩니다. 또 휴가철이기도 해서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 도로가 더 많이 혼잡한데요. 차가 많아서인지 사고도 시간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길게 밀리면서 이 구간만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가운데 분자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중랑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내일 사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또 내일부터 연휴의 마지막 날인 17일까지는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휴가철이기도 해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텐데요.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무교로는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 후문까지 전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중에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0.2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 동로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한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장인 또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트랙 앤 더미너스 레일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에릭 크립튼 버전으로 많이 들으셨죠? 지금 들으신 레일라가 원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보통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초대석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레전드 밴드 모셨습니다. 사랑과 평화분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활동 계획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선물도 드려요. 피부재건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한동안 뜸했었지.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이게 불꽃 밴드에서 하셨던 버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사랑과 평화 멤버분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유, 어롱거름 하셨습니다.
1: 아, 어렵지 않습니다.
0: 아유, 지금 우리 라이브를 같이 들어봤는데. 네. 목소리가 혹시 그 손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무슨 국가 비밀이나 이런 건 아니죠?
1: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0: 네. 와.
1: 75이시니까 뭐 어휴. 얼마 안 됐죠.
0: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우리 저기 우리 이철호 선배님부터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1: 사랑과 평화 보컬 이철호입니다.
0: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태진입니다.
0: 박태진님. 네. 네.
3: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화에서 키보디스트를 맡고 있는 원성진이라고 합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건반 치시는 원성진님은, 네. 제가 처음 뵙는 거 맞죠?
3: 네, 맞습니다.
0: 저 사랑과 평화 이번에 또 오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유튜브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긴 분이 안 계셨었는데.
1: 이건희 씨가 있었죠.
0: 네네, 그 예. 머리 이렇게.
1: 예, 예, 예.
0: 아, 그러면 교체가 된
1: 네네,
0: 건가요?
1: 예.
0: 아, 그럼 교체 배경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3: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 지금 키보드 자리가 없는데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장님께 이제 연락처를 이제 전달을 받아서 네. 그 연락을 해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약간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이제 또 한번 보고 이제 예, 멤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0: 아, 그 예. 대학교 때 교수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3: 예, 정원영 교수님이십니다.
0: 아, 예. 아 정원영 선배님이 거기
3: 예.
0: 그럼 뭐 실력은 사실 이미 1차로 검증을 받고 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 팀하고 같이 오려면 네. 인성도 봐야 되고 또 오디션은 아.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사랑과 평화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네.
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원영 씨도 사랑과 평화 잠깐이라도 좀
1: 예, 81년도에 최희철 네. 씨하고 같이 했었죠.
0: 그러셨군요. 예, 예. 네. 그 일단 사랑과 평화 그러면 그게 좀 제일 재미난 에피소드 같아요. 저는 1집에
1: 네네.
0: 데뷔하는데 원년 멤버가 못 나오는 사건.
1: 그건 뭐 그때 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그 사람들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이게 네. 그때도 나는 그 친구들은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히트를 쳐서 네네. 낮에는 방송을 하고 나는 네네. 밤에 나가서만 일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텔레비에 나오고 막 히트 쳐서 이러는데 사실 되게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럽고 이런 거지 무슨 뭐 왜 이랬냐 이런 건 좀 없었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남이 형은 바로 그만두셨고.
0: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4집, 5집인가 울고 싶으라 잠깐 그때 다시 복귀하신 건가요? 잠깐?
1: 남이 형님이 4집에 울고 싶으라 복귀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대히트 쳤고.
0: 네네. 78년 데뷔. 78년이면은 안 태어나셨겠죠? 우리
3: 예, 한참 전입니다. 제가 태어났죠.
0: 아, 그럼 우리 베이스.
4: 저는 그때 네. 초등학교 3학년?
0: 아.
4: 네네.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었죠. 그 노래.
0: 저는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겠다. 78년도.
1: 나는 한 26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나는데 사실 이게 살다 네. 보면 네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예의만 지키면.
4: 네, 네. 맞습니다.
0: 네, 선배님.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밴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분들하고 쭉 오시다가
1: 예.
0: 이제 그 이철호 그 선배님이 주축이 되면서
1: 네네.
0: 이렇게 개편을 좀 해가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졌잖아요 나이가.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하고 편곡하거나 합주할 때와 지금 연령이 많이 좀 낮아졌을 때 어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1: 그게 사실은
0: 네.
1: 이게 70년대 김명곤 씨나 뭐 다 우리 또래 아니에요. 네네. 남영은 한 서너 살 많고 그 김태형이랑 드럼 치신 분도 4, 9년생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두 살, 세 살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나머지 셋은 이제 최희철 씨가 우리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이제 다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는 사실 전부 거의 카피 음악이었고 미팔군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런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월등해서 뭐 추어에 무슨 뭐 이건 어떠냐 저거냐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다 맡겨서 했던 거고 이제는 좀 더 우리 팀이 좀 더 펑크스러워졌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이 내가 이제 가수가 보컬 때문에 장르가 많이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단단해져서 난 훨씬 더 지금이 편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0: 그러시구나. 지금이 훨씬 편하시다.
1: 아, 난 지금이 너무 편해요. 네.
0: 아무래도 편곡도 좀 그 세련되는 쪽으로 더 바뀌게 될까요?
1: 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그때는 거의 편곡 그러면 각자들 음악을 듣고 카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곡을 꼭 해야 될 외국 곡은 편곡을 해야 될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때.
0: 네.
1: 그런데 이제 뭐 사랑과 평화 1집이 나온다든가 그 전에 저 서울 라그네가 그 전 팀이거든요. 똑같은 저 팀인데 근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저기도 많이 했었어요. 녹음도 그 딴 가수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편곡은 김명원 씨가 주로 했죠. 그때도.
0: 네. 그 베이스 박태진이 솔직하게 합주하다가 가끔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2: 아, 많이 하죠.
0: 그랬을 때 우리 그 대선배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뭘 집어던진다거나.
2: 아유, 전혀 뭐 굉장히 따뜻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로 항상 이렇게 좀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0: 아,
2: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실수라고 하나 틀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0: 근데 느낌상 그 특히 라이브 무대 보면 뭐 굉장히 막 다혈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연세도 좀
1: 이게
0: 있으시고.
1: 사실 그 멘탈도 좀 내가 강하고.
0: 네네.
1: 그 다음에 그 무대에서도 성격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나오는 거나 내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해도 그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뭐 일상생활이나 무대에 올라가서나 무대에 올라가서 가수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고 틀리고 내려온다고 달라지고가 아니라 이처로 트로이드 마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린 거 여지껏 뭐라고 그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틀릴 수 있는 거죠.
0: 아, 부럽습니다. 밴드. 저도 이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우리는 너무 막 화들을 내가지고 틀리면.
1: 우리 그런 거 거의 없어요.
0: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을까 하는데 어떤 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쭉 다 있는데
1: 네네.
0: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초창기 원곡 위주로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1: 예, 예.
0: 멤버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지금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 이철호 선배님이 하셨던 노래로 할 건데 뭐
1: 네네.
0: 우리 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장미 뭐 울고 싶어라 어머님의 자장가
1: 일단 장미가 우리가 저 7집에
0: 네네.
1: 김광민 씨 아시죠 피아노
0: 네네.
1: 김광민 씨가 와서 그 곡을 연주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이 또 새로워요.
0: 야 뭐 정원영 씨의 김광민 씨 뭐 장기호 씨도 계셨고
1: 그렇죠.
0: 그 사랑과 평화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네요 진짜.
1: 아 그럼 많이 거쳐갔죠.
0: 네, 알겠습니다. 7집 버전입니다. 장미 듣겠습니다.

0: 사랑과 평화 장미 들으셨습니다. 진짜 깜빡했네요. 멤버 풀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하실까? 네, 풀 멤버.
1: 네. 네, 일단은 저 리더이자 노래 하시는 이투로 선배님.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베이스의 박태진.
0: 네.
1: 그리고 드럼 치는 정재욱 씨. 기타의 이혜준 씨, 그리고 건반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진짜 젊은 피, 원성진 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0: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원성진 씨, 나이를 좀 알 수 있는데, 너무 앳돼 보이시오.
2: 아, 예. 네. 제가 올해 이제 26 됐습니다. 01년생입니다.
0: 야, 같은 밴드인데, 혹시 그,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아버님
2: 아, 예.
0: 아버님보다도 우리 이철호 선배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2: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65년생이십니다.
0: 65년생이면 한참 후배시겠어요.
3: 그 16살 작은.
0: 아, 자, 그 거쳐간 멤버들이 살짝 궁금하기도 해요.
3: 예, 예.
0: 그 돌아가신 분들도 좀 되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이철호 선배님 기억나는 그 거쳐간 멤버들 얘기 잠깐 짧게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3: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초창기 멤버가
0: 네.
3: 이남희 형님, 그다음에 드럼의 김태영 형님, 그다음에 김명곤 씨,
0: 네네.
3: 그다음에 최희철 씨,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이군수 씨 이렇게 여섯 명이 저 창단 멤버죠.
0: 네, 미팔군.
3: 예, 미팔군. 그런데 미팔군에서도 김명곤 씨가 방위를 가는 바람에 연습하다가 가고 이군수 씨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스페셜 A가 된 거예요. 오디션 봐서.
0: 네.
3: 그 팀이 그대로 사랑과 평화였었고.
0: 네.
3: 그 다음에 1집을 내면서 김명곤 씨가 제대하는 타임이 그때가 딱 물린 거예요. 그래서 1집을 같이 녹음을 한 거죠.

0: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1: 네.
0: 그럼 뭐 많은데.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정원영 씨도 얘기했죠.
1: 네.
0: 정원영 씨도.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우리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나 보면은, 저 송홍섭 씨까지는.
1: 네네네.
0: 그래도 1집 2집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엔 사실 팀이 깨졌었어요. 이 사랑과 평화를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80년도 말, 네네. 81년도에.
1: 네네.
0: 사랑과 평화를 쓰지 말자. 그래서, 김명거 씨는 이제 혼자 저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녹음하거나, 편곡하거나, 이걸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최희철 씨가 이제 우리 안 쓰기로 했는데, 최희철 씨하고 김태형 씨하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평화를.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1: 아.
0: 안 그랬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때 보면 뭐 현상 씨 있죠? 유현상.
1: 유현상 씨.
0: 네. 유현상이랑도 같이 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던 팀들이라.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사랑과 평화의 멤버들이었었는데
1: 네, 네, 네.
0: 최희철 씨하고 나하고 같이 모였었으면 그런 팀들이 더 알 텐데 그런 계기가 없어서
1: 네, 네.
0: 아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리 파트 쪽에 네, 네. 멤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최희철 씨가 이제 저 99년도에 팀을 네. 이제 그만두고
1: 네, 네.
0: 나머지 멤버들이 연결하면서
1: 네네.
0: 한 10년 정도 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멤버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저 베이스가 2011년도에 들어왔나?
2: 네, 10년인가.
0: 10년인가 11년도에 들어왔고 전부 거의 한 10년씩 돼요.
1: 그 박태진 씨 네. 처음에 오셨을 때
2: 네네.
1: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 굉장히 나이들도 있으시고 이래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2: 아니요, 근데 처음부터 되게 좀 친숙하고 좀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1: 네,
2: 근데
1: 네네.
2: 그냥 말씀하시는거나 이런 게 되게 그냥 저보다 한 17살, 18살 정도 많으신데
1: 네네.
2: 그 나이를 체감을 못할 정도로 편하게 해주셔서
1: 네네.
2: 네, 그래서 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저 어려운 선배님들이랑은 많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네.
1: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간성이나 성격 이런 것도 많이 보시나요?
0: 당연히 봐야죠. 이게 단체기 때문에
1: 네네.
0: 팀을 같이 할 때는 이거 배려심 없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힘들잖아요. 같이 이걸 모든 걸 다 이해해 준다는 건 그건 사실 일방 통행은 단체에 이 팀을 같이 하면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는 참을 수 있으면 참지만 그거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누가 왔어요.
0: 예, 예.
1: 끝내줘요, 형.
0: 예, 예.
1: 이제 우리 선배님이 보시기에 예. 됐다 저놈이다 이렇게 딱 끝내줬어요.
0: 멋있게 실력이요.
1: 네, 실력이.
0: 예, 예.
1: 근데 뭐 이럴 때면 식사를 한번 이제 첫 자리에 식사 뭐 술자리를 했는데
0: 예.
1: 이놈 봐라. 싸가 뭐 예를 들어서
0: 예, 예.
1: 그러니까 실력이냐 인간성이냐의 문제인 거죠.
0: 나는 실력 안 봐요 그건.
1: 그런 경우에.
0: 예, 예. 아니 어떤 경우에든.
1: 아.
0: 왜냐하면
1: 네네.
0: 이게 만남이라는 건 꼭 그
1: 네.
0: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이 가버려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려고 헤어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아하.
0: 예, 그럼 뭐 그 사람 가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률을 바라보고 안 좋은 사람하고 더 이상 힘들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게 됐다면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난 또 그 소리를 또 되게 못해요. 아마 같이 한 거의 지금 한 15, 16년 같이 왔는데 나 정말 그런 거 약하지 않냐?
2: 네, 그렇죠.
1: 그 우리 박태진 씨 얼굴 표정이 좀 묘해졌습니다, 지금.
2: 아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가지고. 근데
1: 네.
2: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팀 생활을 한 거는 이제 이게 이 팀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했던 거 말고 그 전에는 이제 가수들 반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1: 네네 세션을 하셨군요.
2: 네네. 근데 저는 우리 팀 하면서 일이 없는 시기 비수기 때도 네. 가끔 사석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거든요.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아침에 화장실에서 미친 듯이 막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아, 참 말로만 들어 참 좋으네요. 네, 우리 여기 그러면 우리 베이스 박대진 님이 또 한 곡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사랑과 노래, 사랑과 평화 노래 중에서.
2: 아,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1: 얘기할 수 없어요.
2: 네네.
1: 아, 이 노래 좀 이게 제목이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그게, 음반이
0: 아니, 그게
1: 있고.
0: 없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예요 원래는.
1: 그러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음반은 무슨 음반이에요?
0: 그게 거의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거는 그 저기를 잘라버리고 한 거죠. 원래는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예요. 근데 우리는 공연할 땐 그보다 더 짧아요. 딱. 한 장 딱. 한동안 장미 딱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 해놓고 메드리를 할 땐 그런 식으로 또 잘 깨워져.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0: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1: 예, 듣고 오겠습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네, 사랑과 평화 멤버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가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1: 길죠?
0: 네. 네, 라이브 때도 이 노래 많이 하시죠?
1: 얘기할 수 없어요라고 하고 많이 하죠.
0: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예. 혹시 이제 앞으로의 음반이나 어떤 라이브 어떤 활동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어쨌든 8월 달에도 말에 천안에 하나 있고 지금 네. 거의 다 저 네. 사랑과 평화는 행사가 많고 네네. 특히 우리가 그냥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혼자 오를 때 이제 콘서트도 하고 이러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8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두세 개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도 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아마 하와이에 가게 될지 몰라요. 얘기가 다 돼 있어서.
0: 그 공연 행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진짜.
1: 많이 좀 없어진 거죠, 지금, 그죠?
2: 아, 네? 많이 없어졌죠.
0: 아, 그렇습니까?
1: 많이 없어졌죠.
0: 네. 그, 정말 저, 펑크나 이 락 밴드에서는 정말 오래되시고 레전드신데, 지금 현재 한국 락 음악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1: 좀 사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락 그러면 밴드면 무조건 락이고 네네. 네? 일단 뭐 그냥 이 솔로 가수들은 락 가수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일단 뭐 가요들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이 락이 나는 우리가 불꽃 밴드 나갔을 때도 거기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네. 사실 망설였어요. 사랑과 평화가 그런 데 나갈 군번은 아닌데 경연을 혼대는 그런 소리에 그런데 네.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나가죠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네. 그 얘기 때문에 나갔어요. 지금 이 밴드들이 너무 죽어 있는데 네. 조금 나오셔서 그런 분위기 좀 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간 건데 이제 나가고 나서도 그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제 생각엔 야 우리가 한 다음엔 더 좋은 팀들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야에 묻혀 있는 락 밴드들 네. 또 락도 장르가 많잖아요. 헤비언 팀들도 네, 있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팀들도 계기가 됐으면 했었는데 연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락이나 이런 너무 영세한 것 같아. 특히 밴드. 이렇게 보면 어디 공연장에 가보면은 사실 네 팀이 하면은 최소한 네 명씩이라 그러면 16명 아니에요. 손님이 앞에 15명, 2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찾아야 되거든. 네, 그게 음악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앞에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이게 없으면 원래 우리가 음악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고. 그런데 그 자랑을 앞에 관객도 없고 밴드가 더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펜타포틀로 락 페스티벌 인천에서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대여섯 시간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헤비한 밴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와, 대한민국 우리 락 팬들이 어마어마하구나.
1: 그렇죠.
0: 15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그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15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장료도 만만한 입장료가 아닌데.
1: 락배가 지금 다 잘 돼요, 거의.
0: 근데 왜 도대체 우리는 라디오나 TV, 음악 프로를 보면 도대체 락밴드가 나오는 프로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미디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1: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저는 60년대부터도 음악을 시작했었잖아요. 네. 68년도에 했기 때문에 네. 밴드의 전성시대에서부터 했어요. 사실 그때는 지금 트로트 히트 친 것보다 밴드들이 더 히트 많이 친 거예요. 지금 이걸 바꿔서 본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밴드고 네. 왜냐하면 비틀스하고 네. 이런 밴드들이 처음 나와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라 이 트롯은 지금 한국에서만 유행 온 거지 세계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뭐 트롯이 이런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데 또 바뀌겠지 하는데 네. 사실 미디어나 이런 데 좀 바라는 게 그런 한 이 장르에 치우치지 말고 아 퓨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악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함께 모여서 상도 주고 뭔가 기뻐도 하고 서로들 뭔가 이런 응원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협돼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좀 풀어져서 아유 이 밴드가 가면 일단 불편한 게 좀 많겠죠. 아무래도 악기들 다 차려야 되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CD나 MR이라는 게 없을 때는 밴드 없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0: 그렇죠.
1: 악단이라는 데가 다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또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밴드들이 너무 쓸 곳이 없어요. 옛날에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있을 땐 그래도 밴드들이 이거 쓸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0: 네, 우리 베이스 박태진 씨도 네. 그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2: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은 장르 자체가 이제 다양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지금 잘 되는 쪽으로만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많죠. 예전에 보면은 KBS에서 저기 708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는 네, 네. 그래도 저 연령대 다양하게 그 예전 선배님들부터 요새 분들까지 타게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더욱이 이제 지금은 뭐 미디어에 노출될 그런 기회도 점점 적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떤 밴드 음악 특히 뭐 락 음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이제 너무나 잘 느껴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외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금 강세를 이루고 있는 그 장르, 특정 장르, 이쪽으로만 지금 너무 이제 몰아가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예. 그 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자본 논리를 쫓아가서 그러는 거겠죠 아무래도.
1: 네. 그렇겠죠. 네. 그게 펜타도 가보면 사람들이 많고 우리 뭐 DMZ나 이런 데도 라페도 우리 다니거든요.
0: 네.
1: 다녀보면 음악에 미친 사람도 있지만 그 환경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이런 방송이나 이런 밴드들한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네. 아마 좋아지는 세상이 또 오겠죠.
2: 네, 오겠죠.
0: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랑과 평화 출연 소식을 알렸어요.
1: 예.
0: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1번이 그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한동안 뜸했었지가 1등이고요.
1: 예, 예.
0: 2등이 울고 싶어라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예.
0: 울고 싶어라를 그 이남인 선배님 버전으로 한번 들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1: 네, 네, 괜찮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울고 싶어라.

0: 사랑과 평화의 이남희 씨가 불렀죠. 울고 싶어라 들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한동안 뜸했었지 다음에 예. 장미나 어머님의 자장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좀 의외였어요 저도요.
1: 아, 그거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네.
0: 그 아쉽게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이셨어요 이남희 씨는?
1: 사랑과 평화라는 그 영에이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영에이스 서울 나그네 그다음에 사랑과 평화가 다 똑같은 팀이에요 거의. 멤버가 최희철, 이남이 나 그다음에 네. 저 영에이스에서 서울 나그네 될 때가 김명곤 또 태웅이 형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멤버가 그대로 또 사랑과 평화가 된 거고 옛날에는 어디 클럽에서 뭐 어떤 걸 하든 단체 등록증이 없으면 활동을 못했어요. 네네. 근데 그 단체 등록증에 저 마스터 리더는 항상 이남이 형이었고 사랑과 평화도 남이 형이 중심이었어요. 항상 뭐든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철학적인 면도 많고 네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그랬어요.
0: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거 저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사람 참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죠.
1: 아, 그렇죠. 네. 인간미가 아주 넘치는 분이죠.
0: 네. 아이고, 오늘 우리 막내분, 키보드 네. 막내분이 그 대선배님들에게 주눅이 네. 들어서 지금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네요.
1: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죠.
0: 네, 혹시 네.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 우리 막내 입장에서 바라본 사랑과 평화의 네. 앞으로의 그 행보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같은 게 있을까요?
2: 예, 제가 들어온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게 네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냥 항상 합주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왜냐면은 합주할 때마다 진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네. 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베이스 선생님, 태진 선생님, 이제 기타 형님, 드럼 형님 다 그냥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밴드가 점점 더 좋은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0: 아, 네. 예. 혹시 신곡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1: 일단 곡은 다 됐어요. 곡은 네, 전부 네. 멤버들 하고 이제 저 성진이만 새로 들어와서 안 됐는데 네. 사실 10집 준비할 때 10집에서도 보컬도 하나를 더 구해서 이 다음을 생각해서 5년, 10년 후에는 내가 물러나야 되거든. 85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허구는 싶어도. 그래서 그걸 네. 생각해서 젊은 친구도 영입이 된 거고 보컬도 한 사람을 더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땐 안 나가지만 음반을 내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혀서 나가서 같이 한 5년, 10년 같이 허서 인정이 될 때 이제 내가 힘들면 팀 물려주고 사랑과 평화는 여기 있는 나머지 멤버들이 하고 나는 이제 멋있게 이제 떠나면 되죠.
0: 나는 떠나도 사랑과 평화는 계속 가야 된다.
1: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책임이 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신곡도 다 돼 있고 이제 그거 되면 신곡에서 6명 보컬까지 해서 네네.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네. 발표할 거예요.
0: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제가 알기에 그 M본부의 그 배철수 선배님 정도 그 정도 빼놓고는 지금 락음악을 이렇게 또 저희 그 권순의 새벽 공감은 거의 70-80%가 락음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라디오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저는 라이브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라이브.
3: 네, 네. 이렇게 토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네. 다른 노래도 틀어주면서 네, 네. 직접 여기서 라이브도 같이 해주면 더 늘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어하실 것 같고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여기 방청객분들도 몇 분이라도 모시면 네,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그 추천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건 저희 9집에서 너무 자꾸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네. 정신 좀 차리자 해서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자.
0: 제목이?
1: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
0: 아, 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과 평화랑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4: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5: 너무 좋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4: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가 된 땡감을 아나요? 땡감 땡감 땡감 손대지 말아요. 달콤한 사랑 홍시를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 집회가 많습니다. 11시 30분에 동화 면세점 앞에서, 또 12시에는 서울역 앞에서 집회가 있고요. 2시 30분에는 광화문 교차로에서 역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도심 안쪽 지나실 때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중랑교에서 원릉분기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 중이라 주의운행 필요하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으로는 원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리고,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막힙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로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도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구간별 정체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법.

0: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진행 방면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차로로 가변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각 고속도로가 혼잡한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매송에서부터 정체가 심한 상태고,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매송 휴게소에서 바람 구간과 서평택 분기점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고, 신갈 분기점에서 양재터널과 덕평에서 이천까지 어렵고,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까지도 밀립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으로도 초월에서 동궁지암, 흥천 입포에서 대신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스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해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오산에서 남사정류장, 입장정류장에서 천안호두유계소까지 밀리고, 청주에서 청주분기점까지,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까지도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들어와서는 논산 방면 남풍세 나들목에서 요금소에서 남풍세 나들목까지,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까지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으로도 서안 성에서 금광 3터널, 또 북진천에서 대소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이용해 남해방면 가기도 경기 광주분기점 일대와 호법분기점에서 모가정류장, 청주 강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